그 큰 도전 앞에 여러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애플리케이션 콩 이용하시는 분들 카메라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유튜브에서 KBS 클래식 FM 혹은 신윤주의 가정음악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들으시고 보실 수 있습니다. 선곡되는 음악의 제목과 연주자도 자막으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곡목 참고하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또 문자 뭐 당연히 열려있죠.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 9310.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세요. 콩과 KBS 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입니다. 문자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에서 지원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나누고 있어요. 얼마 전에 베토벤 열정 3악장 오랜만에 들으시고 장수정님이 콩 우와 월광 3악장도 듣고 싶어요 하셔서 준비했습니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4번 작품 27A 월광 중에서 3악장 프레스토 아지타토 폴 루이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항상 아들이 생각나는 월광 사막장이라고 서현숙님이 콩으로 이 곡을 듣고 첫 발길질을 한 아이라고 아 태중에서 곧 휴가라 만날 생각에 기분 좋다고 하셨어요. 콩님들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하셨습니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4번 작품 27의 이 월광 가운데 사막장 프레스토 아지타토를 폴 루이스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5359 쓰는 분이에요. 안녕하세요. 온 가족이 라디오 들으면서 식사합니다. 아침부터 밥심과 라디오로 힘을 냅니다. 상쾌해요. 아, 백태는 매주 콩 넣어 밥 했는데 콩 넣어서 콩밥 콩이 치즈케이크처럼 사르르 녹아서 정말 맞나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5359 쓰는 분 온 가족이라면은 몇 분이실까요? 아, 아침상을 이렇게 다 같이 마주하고 있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5359 쓰는 분은 정말 다복하시네요. 오늘 정말 밥심으로 또 저희가 준비한 음악의 힘으로 하루 행복하게 지내시길 5359 쓰는 분께 가족 여러분이신 것 같아서 커피 두 잔 보내야 되겠습니다. 자, 5935 쓰는 분입니다. 아침 공기가 가을 바람이 부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이게 어제, 그제에 왔던 사람, 그제까지는 바람이 꽤 좋았어요. 그죠? 어제도 괜찮았나? 예, 괜찮았습니다. 오늘 좀 찌죠? 예. 좀 대기도 불안정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소나기 오는 곳도 있고 구름 끼는 곳도 있고 한데 아무튼 그때 가을바람 부는 것처럼 좋은 아침 기분이라고 하시면서 바람 한 점에 출근길 기분이 좋다고 하이든 교향곡 6번 아침을 정하셨습니다. 오늘 기분은 어떠신지요? 442 쓰는 분은 아, 손주 군대 보내시면서 군복무 잘하라고 하이든의 교향곡 100번 군대를 청하셨죠. 이 두 곡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도 한 잔씩요. 하이든 교향곡 6번 디장조 아침 중에서 1악장 아다지오 알레그로 지오바니 안토니니가 지휘하는 일 자르디노 아르모니코의 연주로 들으시고요. 역시 하이든 교향곡 100번 주의장조 군대 가운데 2악장 알레그레토 안탈도라티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훈가리카의 연주입니다.

요셉 하이든의 교향곡 100번 G장조 군대 중에서 2악장이었습니다. 알레그레토 안탈 도라티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훙가리카의 연주였어요. 앞서 들으신 곡 하이든 교향곡 6번 D장조 아침 중에서 1악장 아다지오 알레그로 지오바니 안토니니가 지휘하는 일 자르디노 아르모니코의 연주였습니다. 5195 쓰는 분 오늘 강의가 있어서 고양시에 가는데 9시 35분까지인데 8시 35분으로 착각해서 긴장했고 또 시내버스 탈 때 강사한테 학생으로 오해받아 무안했다고 그래도 결국 9시 12분 목표 시각에 도착해서 이제 강의 잘하면 돼서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학생으로 오해받을 정도면 이제 강사로 일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너무 풋풋하고 일단 학생으로 오해받으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 저는 그런데 아직 잘 모르시죠? 519 쓰는 분 오늘 강의 멋지게 잘 해내실 겁니다. 커피로 응원할게요. 9878 쓰는 분 7개월 된 막둥이 다섯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유함의 음악에 맞춰 장난치다 먹다 말고 까르르 웃는 귀염둥이. 아이고 7개월에 이런 까르르 웃음을 엄마한테 보여준다고요? 아, 어머니가 바이올린 전공하셨는데 저랑 제 동생 키울 때 늘 틀어주시던 클래식 FM. 4남매 키우며 저도 함께하다 한동안 일하느라 못 들었었어요. 9년 만에 다시 출산. 그럼 넷째랑 다섯째 사이에 9년이 흘렀군요. 이야이야. 아무튼 출산 후 육아휴직하고 다시 오전에 아기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훗날 클래식 FM 들으면 저와 함께하던 시간 생각나겠죠? 암요.

9878 쓰는 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위대한 어머니 그리고 아이들 음악으로 키운 아이들 진짜 다 기억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음료로도 교환할 수 있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9878 쓰는 분께 보내겠습니다. 3765 쓰는 분, 3579 쓰는 분입니다. 아침 클래식으로 여는 나만의 시간. 아내도 이 시간만큼은 가만히 둔답니다. 듣고 싶어서 남겨요. 기분 다운될 때 딱일 듯 싶네요 하시면서 그래요. 이 곡 들으면 좀 올라가나요 기분이? 핸델 하프협 주곡 B플랫 장조 핸델 작품 번호 294 중에서 1악장 안단테 알레그로 우르슬라 홀리거의 하프 이 무지치가 함께합니다.

핸델 합협주곡 B플랫 장조 핸델 작품번호 294 중에서 1악장 안단테 알레그로 우르슬라 홀리거의 하프 이무지치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수연님께서 콩으로 낭독회 신청하려 했는데 용기가 안 났어요. 오늘은 끝까지 콩으로 신청하고 응원할게요 하셨습니다. 그러셨어요? 오늘 한번 보세요. 오늘 함께할 책 바로 이거예요. 햄릿. 오늘 보시고 아 용기가 날 때 한번 신청하시면 저희 콩 스튜디오로 모시겠습니다. 자 이번엔 3765 쓰는 분. 저희 부부 처제 부부 결혼 기념일입니다. 아, 아내와 처제가 쌍둥이를 합동 결혼식을 하셨다고 벌써 시간이 흘러 두 가족이 모이면 아이만 여섯인 대가족이 되신 3765 주는 사연자예요.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청하셨어요. 까르미뉴라의 바이올린 연주로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 음원이 저에게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까르미뉴라의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로 대신할까 합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2번 A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03 중에서 3악장 안단테 3765 쓰는 분께 커피 두 잔 쌍둥이시니까 줄리아노 까르미뉴라의 바이올린 연주로 듣겠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 무반주 발레 소나타 2번 A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03 중에서 3악장 안단테였습니다. 줄리아노 까르미뉴라의 바이올린 연주로 들으셨어요.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책 선물은 만화책입니다. 하얀 콩 만화가의 신간, 이렇게 쉬운 오페라는 처음이지 준비했어요. 이 책은 왠지 어렵고 낯설게 느껴지는 오페라를 쉽고 재미있는 만화로 그려낸 책입니다. 카르멘, 라트라비아타, 돈 조반니, 이렇게 유명한 오페라 12편의 이야기와 감상 포인트는 물론 대표 아리아 음원까지 한 권에 알차게 담았습니다. 오페라 공연장 갈 때 잘 차려입고 가야 되나? 유튜브로 오페라 먼저 공부하고 가야 되나? 이런 생각하실 때 있으시죠? 이런 초심자분들을 위한 기초 교양 지식 코너까지 마련돼 있어요. 하얀 콩 만화가의 책, 이렇게 쉬운 오페라는 처음이지 원하시는 분은 신윤주의 가정음악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과 우편번호 포함한 주소, 휴대전화번호까지 사연 본문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추첨해서 다음 주 월요일 선곡표를 통해 알려드릴게요. 오페라 공연도 공연인데 최근에 이문찬님과 카메라타 잘츠부르크 공연 다녀오신 9373 쓰는 분이 계세요. 음표가 콩나물이라는 것밖에 모르는 무식했던 제가. 우리 다 그렇죠 뭐. 임선혜님의 음악을 들으며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기쁨을 잠시 함께하고 싶다고 두 곡을 청하셨습니다. 모차르트의 어찌 그대를 잊으리, 그리고 앵콜곡으로 부르신 곡이라고 해요. 황혼의 감상. 두 곡 다 들으시면서 아예 누가 콩나물밖에 모른다고. 그래, 나는 여기 다녀온 사람이야. 좀 어깨 쫙 피시죠. 모차르트 황혼의 감상. 소프라노 엘리 아믈링, 날튼 볼드윈의 피아노입니다. 역시 사랑하는 이어 어찌 그대를 잊으리도 엘리 아믈링과 날튼 볼드윈인데요. 이 두 번째 곡은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이 두 곡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제 콩 스튜디오로 건너가 잠시 후 2부 낭독음악회 렌토보다 느리게에서 뵙겠습니다.

0: 느린 것보다 더 느리게 일상의 속도를 잠시 늦추고 책 속의 한 줄에 깊이 빠져보는 시간, 렌터보다 느리게가 더욱 특별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이 주는 여운에 라이브로 듣는 음악에 감동까지 더한 특별한 콘서트, 낭독음악회 렌터보다 느리게. 첫 시간인 오늘의 작품은 매기 오페럴의 장편소설 햄릿입니다. 두 분의 음악 손님, 플루티스트 조성현, 피아니스트 문재원 씨와 함께합니다. 가정음악의 수요일 코너였죠. 렌터보다 느리게 더 생생하고 더 풍성해져서 여러분께 돌아왔습니다. 분명히 돌아오긴 할 겁니다. 뭔가 시즌2로 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벌써 왔어? 싶으시죠?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는 생방송에 또 라이브 연주를 들려주실 음악 손님까지 모시고 특급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돌아왔어요. 이름하여 낭독음악회 렌터보다 느리게 오늘 첫 시간이고요. 음악 손님으로 플루티스트 조성현, 피아니스트 문재원 씨 나오셨습니다. 책과 함께하는 낭독 콘서트의 첫 손님으로 나와주신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스튜디오에 청취자 여러분들도 자리를 해주셨어요. 지금 16분 오셨습니다. 자, 음악 손님으로 오신 플루티스트 조성현 씨 먼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20대 퀘른 피라모니 종신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유럽 무대에서 인정받았고 현재는 연세대학교에서 최연소 조교수로 임명되셔서 현주와 후학 양성을 병행하면서 아주 바쁘게 지내고 계십니다. 이제 종강도 하시고 좀 여유가 있으신지 조성현 씨 어떻게 지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1: 오랜만에 이렇게 또 와서 너무 기대가 되고 또 긴장도 네. 되고 이렇게 네. 모셔
0: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려고 그랬죠. 네. 얼마 전에 결혼하셨어요, 여러분.
1: 네.
0: 네.
1: 저에겐 굉장히 큰 또 어떻게 보면은 전환점이 됐고요.
0: 네.
1: 어떻게 보면 인생의 또 다른 시작이라고도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 그런 특별한 마음을 갖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지금 신혼 며칠 되셨죠?
1: 지금 한 달 된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0: 너무 좋을 때시네요. 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해 주실 문재원 씨 잠시 소개해드리면 12살에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 데뷔한 후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를 거쳐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세요. 성신여대 계명대 출강하면서 독주와 실내악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서 관객과 소통하는 피아니스트시죠. 문재원

0: 씨 양도 콘서트 저희가 이제 첫 시간인데 오늘 스튜디오에 오시니까 어떠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1: 오늘 왔는데요.
0: 네.
1: 제가 평소에 여기 왔을 때보다 좀 이렇게 되게 침착하고 되게 이렇게 진지한 분위기인 거예요.
0: 그래요? 그래서,
1: 네. 그래가지고 근데 되게 연주를 이제 하러 왔으니까 저는요. 그래서 연주하기에는 그래도 되게 분위기가 너무 좋다 하고 그래서 되게 바로 마음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좀 책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이 분위기에 여러 두 분이 사실 렌터보다 느리게 할 때 음원을 들었지 라이브 연주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서 저도 무척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아, 이 시간 듣기만 하기에는 너무 안타까워서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로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콩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화면 우측 상단 카메라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유튜브에서 KBS 클래식 FM 혹은 신윤주의 가정음악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스튜디오 모습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낭독음악회 첫 시간에 함께 읽을 책 말씀드린 대로 북아일랜드 출신의 작가 매교 페러리 2020년에 발표한 장편입니다. 햄릿. 출간한 그해에 영국 여성 문학상 또 미국 전미 도서비평가 협회상을 받으면서 주목을 받았어요. 지난해 또 영화로도 개봉이 됐죠. 클로이 자오 감독의 영화 햄넷의 원작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책의 몇 부분 함께 읽고 또 어울리는 음악 라이브로 들으면서 작가가 무슨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던 걸까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책의 구절을 읽어가는 그 순간의 기분 또 낭독을 처음 들었을 때의 감흥에 생생하게 동참하기 위해서 오늘 연주자분들도 또 우리 오늘 객석에 찾아주신 청취자 여러분들도 완독을 하지 않으신 채로 그냥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책의 시대적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 말 잉글랜드입니다. 세 가지 역사적 사실에서 이 책은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첫째, 1580년대 스트랫포드 헨리 스트리트에 살던 부부에게 세 아이가 있었다. 둘째, 큰딸 수제너와 쌍둥이 남매 햄릿과 주디스. 그중 남자아이인 햄릿은 1596년 1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셋째, 4년 정도 지난 뒤 아이의 아버지는 햄릿이라는 희곡을 썼다. 이 세 가지 사실에 기반해서 소설가의 상상력이 가미된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럼 본격적으로 소설 햄릿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로 읽어드릴 부분은요. 여주인공 애그니스를 소개하는 부분이에요. 소설에서 윌리엄 셰익스피어로 추정되는 사람의 이름은 끝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남편, 아버지, 교사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요. 그의 아내 애그니스는 좀 다르게 묘사되고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능력을 지닌 애그니스의 기질과 성품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 책 86쪽을 읽어드립니다.

자라면서 애그니스는 다른 사람의 손에 마음을 뺏기고 그 손을 만져보고 싶어진다. 특히 엄지와 검지 사이 살을 만지고 싶다. 새 부리처럼 닫혔다 펴졌다 하고 아귀 힘이 집중된 곳이다. 거기서 사람의 재주, 능력, 본성을 알아낼 수 있다. 사람이 지니고 지켜온 모든 것, 붙잡고 싶어하는 모든 것이 그 자리에 있다. 그 자리를 눌러보기만 해도 그 사람에 대해 전부 알 수 있다는 걸 애그니스는 알게 된다. 7살인가 8살일 때 어느 손님의 손을 이런 식으로 잡아보고 애그니스는 말한다. 아줌마는 한 달 안에 죽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정말로 이루어지듯 그 사람이 학질에 걸려 쓰러지지 않았나? 애그니스는 양치기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칠 거라고, 아버지가 폭풍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게 될 거라고, 아기가 두 돌째 되는 날에 알아 누울 거라고, 아버지가 양가죽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뒷문에 얼씬거리는 행상이

이 부엌 하녀에게 흑심이 있다고 말한다. 주은과 아버지는 걱정한다. 이런 재주는 기독교답지 않아. 에그니스에게 그만하라고, 다른 사람 손을 잡지 말라고, 그 괴상한 능력을 감추라고 애원한다. 하나도 좋을 게 없어. 불가에 쭈그려 앉은 에그니스에게 아버지가 말한다. 전혀 좋을 게 없다고. 에그니스가 손을 잡으려 하자 아버지는 손을 휙 뺀다. 에그니스는 자기가 잘못됐다고, 정상이 아니라고, 너무 어둡고, 너무 키가 크고, 너무 제멋대로고, 너무 고집 세고, 너무 말이 없고,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자란다. 사람들이 자기를 겨우 참아주고 있다고, 거슬리고 쓸모없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서 결혼이라도 하려면 환골탈태하고 자신을 완전히 바스러뜨려야 한다고 여기며 자란다. 그렇지만 에그니스는 진짜로 사랑받는다는 것, 어떻게 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것에 대한 기억도 지니고 자란다. 에그니스는 이 기억이 계속 살아있어서 다시 그런 사랑을 만났을 때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란다. 만약 만난다면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탈출 방법, 생존 방법이라 여기고 두 손으로 꽉 잡을 것이다.

0: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극우의 오페라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가운데 정령들의 춤이었습니다. 조성현의 플루트, 문재원의 피아노 라이브 연주로 들으셨어요. 아, 낭독에 이어서 바로 라이브 연주를 들으면서 아, 정말 그 분위기가 너무 잘 어우러진다. 슬프고도 아련하고 또 호기심이 가는 이런 분위기. 어떻게 선곡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1: 지금도 방금 연주하기 전에 이렇게 제가 조금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또 감정이 느껴졌는데요. 사실 이 정령의 춤은 오르페와 에우리디체에 나오는 그 관현악 곡인데 제가 또 플루트 어떻게 보면 솔로곡으로 가장 또 좋아하는 곡 중 하나예요. 근데 이 앞서 말씀해 주셨듯 그 에그네스가 가진 그런 굉장히 또 신비스럽고 특별한 그런 성격과 또 약간의 그런
0: 능력 영적인 능력
1: 네, 그리고 예.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이런 이 음악의 그런 몽환적이고 그런 판타지적인 거하고 네. 조금 맞물렸다고 또 생각을 하고요. 그냥 이 플루트의 좀 맑은 선율이 또 이 첫 시작에 좀 어울릴 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선정을
0: 그러네요.
1: 했습니다.
0: 그러니까 정말 그렇잖아요. 에그니스라는 인물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 그 너머를 감지하고 읽어내는 사람이라면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도 에우리디체가 지옥까지 가잖아요. 네. 그런데 오르페오가 가서 갈 수 없는 곳을 가서 연인을 구해낸다는 설정이 뭔가 좀 맞다 있잖아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들으시면서 뭐 느끼셨겠지만 에그니스는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싶으시죠? 동시에 또 남들의 시선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지금으로도 특별한데 당시의 여성 1500년대 16세기의 영국의 여성으로서는 참 극히 보기 드문 캐릭터입니다. 마녀다. 주술가다. 이렇게 이웃들은 수군수군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에그니스가 한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첫 만남부터 그냥 서로를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소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에그니스와 그의 남편의 만남도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학동네에서 출판한 소설 햄릿 속 연인이자 부부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0: 에그니스는 당시에는 무척 보기 드문 여성이었다. 마녀 같기도 하고 주술사 같기도 한 신비로운 그녀는 분명 일반적인 여인상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 그녀가 한 남자를 만나 첫눈에 반했다. 시골 마을에서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부유했지만 불행했던 라틴어 선생. 농촌에서는 아무런 쓸모없는 라틴어 공부에 몰두하는 남자는 그의 아버지에게도 못마땅한 존재이긴 마찬가지. 나이가 찼어도 변별한 일자리 하나 없이 겉돌기만 하던 그가 어느 날 연애를 시작한다. 자신보다 나이도 많고 역시 평범과는 거리가 멀었던 에그니스. 서로 다른 의미에서 별종이었고 아웃사이더였던 두 남녀는 운명 같은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한다. 결혼 후에도 평범하지 않은 각자의 삶의 방식을 이어간 두 사람. 에그니스는 산에 들어가서 홀로 첫 아이를 낳았고 약초를 이용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기도 한다. 영험한 능력으로 그녀 자신의 미래도 예감했던 에그니스. 그녀에게 허락된 자녀는 둘뿐이라는 걸 알게 된다.
1: 네, 청취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근데 마지막 구절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두 사람에게 허락된 자녀는 둘뿐이었다.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첫째를 낳고 그 다음에 쌍둥이 남녀 쌍둥이를 낳았다. 그래서 자녀가 셋인데 허락된 자녀가 둘이었다. 근데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쌍둥이 중에 하나 주디스가 역병에 걸리고 말죠. 아픈 주디스를 지켜보던 다른 쌍둥이 햄릿이 한 가지 재기발랄하다고 할 수 있는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생긴 주디스와 햄릿이 서로 옷을 바꿔 입으면 어쩌면 죽음도 우리를 헷갈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요. 책 273쪽 읽어드립니다.

주디스 옆에 웅크리고 있던 햄릿은 죽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어릴 때부터 둘이서 하던 장난을 치면 된다. 서로 자리를, 옷을 뒤바꿔 사람들이 둘을 헷갈리게 하는 장난. 두 아이는 얼굴이 똑같이 생겼다. 날마다 하루에 한 번은 듣는 말이다. 햄릿이 주디스의 쇼를 걸치거나 주디스가 햄릿의 모자를 쓰기만 하면 된다. 이 속임수를, 이 장난을 한 번 더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것 같다. 할 것이다. 햄릿은 어깨 너머로 문 옆 어두운 굴을 본다. 어둠이 한없이 깊고 부드럽고 완전하다. 고개를 돌려 죽음에게 말한다. 눈을 감아. 잠깐만. 햄릿이 주디스의 몸 아래로 손을 밀어넣는다. 한 손은 어깨 아래, 다른 손은 엉덩이 아래 넣고 몸을 옆으로 불가 쪽으로 민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볍다. 주디스는 옆으로 누웠다가 눈을 살짝 뜨며 다시 바로 눕는다. 눈살을 찌푸리고 햄릿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움푹 팬 자리에 눕는 걸 본다. 햄릿은 주디스의 자리를 차지하고 머리를 쓸어 얼굴 양 옆으로 내리고 이불을 끌어당겨 두 사람의 턱 밑까지 덮는다. 이제 둘은 똑같아 보일 것이다. 누가 누군지 아무도 모를 것이다. 죽음이 실수로 주디스 대신 햄릿을 데려가기도 쉬울 것이다. 주디스가 옆에서 뒤척이며 몸을 일으키려 한다. 안 돼. 햄릿 그러지 마. 햄릿이 뭘 하려는 건지 주디스는 바로 알았다. 주디스는 언제나 아니까. 주디스는 고개를 젓지만 너무 기력이 없어 몸을 일으킬 수가 없다. 햄릿이 둘이 덮은 이불을 꽉 쥔다. 햄릿은 숨을 들이마신다. 숨을 내쉰다. 고개를 돌려 주디스의 귀에 숨을 불어넣는다. 자기의 힘, 건강, 모든 걸 불어넣는다. 너는 남을 거야. 속삭인다. 나는 가고. 이런 말들을 주디스에게 보낸다. 네가 내 삶을 가지면 좋겠어. 내 것이 될 거야. 너한테 줄게. 둘 다 살 순 없다. 햄릿도 알고 주디스도 안다. 두 사람 모두에게 돌아갈 만큼 삶이, 공기가, 피가 충분치 않다. 처음부터 그랬을지도 모른다. 만약 둘 중 하나가 산다면 주디스여야 한다. 햄릿은 자기 의지로 그렇게 정했다. 두 손으로 이불을 꼭 쥔다. 그가, 햄릿이 명한다. 그렇게 될 것이다.

0: 네, 조성현의 플루트 피아노의 문제원이 함께한 가브리엘 포레의 시실리안느 라이브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읽어드린 대목은 아픈 동생을 대신해서 동생 행세를 하고 대신 죽음을 맞이하겠다 결심하는 햄릿의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낭독 음악회 렌토보다 느리게 첫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콩 스튜디오에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자리해주고 계신데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좀 만나보고 싶은 분은요, 충남 금산 복수초등학교에서 오신 우리 유승엽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지금 아이들 윤예진, 이지우, 조채은 이렇게 세 명의 6학년 어린이, 6학년 총학생 수 3명. 예. 네. 전교생이 몇이죠?
1: 19명입니다.
0: 아, 정말 작은 학교인데, 지난번에 저희 방송 때 서울에 그 체험학습 한다고, 문화체험학습 한다고 올라오시면서 우리 친구가 사연을 줬어요. 그래갖고 저희의 인연이 이렇게 됐는데, 오늘 스튜디오 오시니까 또 이런 햄릿이라는 소설을 아이들과 함께 낭독 음악회로 즐기시니까 어떠신지요?
1: 일단 저한테 있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이들하고 이런 추억을 가질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요. 아이들은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아이들에게도 좋은 경험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또 이런 전문 연주자의 공연을 이렇게 눈앞에서 볼 수 있었던 거는 처음이라서
0: 네.
1: 정말 보면서도 떨리고 감동적입니다. 감사합니다.
0: 그러시죠. 아이들도 즐겁게 오늘 낭독도 듣고 라이브 연주도 듣고 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가정음악, 문학과 음악을 함께 만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낭독음악회 렌토보다 느리게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첫 시간 매기 오페럴의 장편소설 햄릿과 여러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플루티스트 조성현, 피아니스트 문재원 씨와 라이브 연주를 또 즐기고 있는데요.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가정음악 검색하시거나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화면 우측 상단에 카메라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소설 햄릿의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소설에서 참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햄릿이 동생 주디스 대신 세상을 떠나고 난 후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가족들은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애그니스와 그녀의 남편, 또 햄릿의 누나 수제너와 동생 주디스. 과연 그들은 이 슬픔을 어떻게 견뎌내는지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애그니스는 햄릿을 찾는다. 당연히 계속 찾는다. 아이가 죽은 뒤로 밤마다, 주마다, 달마다 아이를 기다린다. 밤에 자지 않고 담요를 두른 채 앉아 초를 켜놓고 아이의 침대가 있던 자리에서 기다린다. 아이가 죽은 자리에 아이 아빠의 의자를 두고 앉는다. 서리가 내려앉은 마당으로 나가 헐벗은 자두나무 아래에 서서 소리내어 부른다. 햄릿! 햄릿 거기 있니? 아무것도 없다. 아무도 없다. 이해할 수가 없다. 죽은 것, 말 없는 것, 알려지지 않은 것의 소리를 듣는 자신이 사람의 손을 만지면 혈관을 타고 흐르는 병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허파나 간을 짓누르는 짙은색 벨벳 같은 종양을 느낄 수 있고 책을 읽듯 사람의 눈과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자신이 자기 아이의 영은 찾을 수 없다니. 주디스는 바닥을 쓴 빗자루 소리에서 그의 목소리를 듣는다. 담 너머에 내려앉는 새의 날갯짓에서 본다. 조랑말에 흔들리는 갈기에서, 유리창을 두들기는 우박에서, 굴뚝 아래로 팔을 뻗는 바람에서, 은신처 지붕에 골풀이 바스락거리는 것에서 느낀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 사실을 마음에 간직한다.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한다. 네가 보여. 소리가 들려. 어디에 있니? 애그니스는 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다. 완전히 달라졌다. 애그니스는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확신하는 사람이었다. 아이들이 있었고 남편이 있었고 집이 있었다.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알았다. 어떻게 도와야 할지도 알았다. 자신 있고 우아한 걸음걸이로 땅 위를 누볐다. 그랬던 사람은 이제 영영 사라졌다. 삶에서 표류하며 삶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정박할 곳을 잃고 헤맨다. 신발 한 짝이 사라지거나 수프를 너무 오래 끓였거나 냄비를 없거나 하면 우는 사람이 되었다. 사소한 일에 무너진다. 이제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다.

0: 네, 아 정말 대단합니다. 가브리엘 포레의 판타지 환상곡 작품 79, 조성현의 플룻, 문재원의 피아노 라이브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아, 포레의 음악이 오늘 네 곡을 이제 연주해 주실 예정인데 두 곡이었어요. 네. 조성현 씨 어떻게 포레가 어떤 작곡가로 이미지를 그리고 계신지 이 작품하고 어떤 접점을 찾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1: 일단 포레는 좀 개인적으로 플룻 레퍼토리 중에서도 좀 가장 또 사랑받고 중요한 작품이기도 한데요. 시칠리아는 판타지다. 저는 그냥 이 내용들을 이렇게 계속 들으면서 네. 이 곡을 또 특별히 정한 게 다른 작곡가들의 그런 굉장한 감정의 표현보다 그런 포레만의 그런 과장되지 않고 그런 조용히 그런 감정을 품어주는 그 느낌이 내용하고 좀 맞다고 생각을 했고 네. 화려한 기교도 있지만 그런 감정의 흐름이 제가 포레의 곡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 중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긴장감과 그런 서정성이 계속 교차하는 그런 음악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0: 이게 감정선이 너무 뻔하지 않고 한 겹 아래 또 한 겹 그 아래 또 한 겹 있는 게 포레의 음악 같다. 근데 네. 네, 오늘 함께하고 있는 이 햄릿이 뭔가 맞닿아 있다. 네. 직접 낭독 들으시면서 연주하시니까 어떠셨어요?
1: 굉장히 감정에 이입을 하는 게 도움이 또 됐고 사실 이 제가 이 오늘 선정을 한 이 곡들이 네. 저 나름대로 이런 이렇게 전개가 있다고 저는 또 네. 생각을 해서 골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조금 더 도움이 예. 되고 흥미롭고 너무 특별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사실 아이를 떠나보낸 부모의 심정이야 뭐 어떻게 감히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 상황을 애그니스 부부는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소설 속에 묘사된 두 사람의 모습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0: 햄릿의 장례를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다시 런던으로 떠났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글쓰기에 사력을 다해 매달린다. 애초에 그가 런던에 갈 수 있었던 것도 에그니스의 배려 덕분이었다. 시골에서 강압적인 아버지 밑에서 점점 영혼이 말라가는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던 에그니스가 남편을 런던으로 보냈기 때문이다. 남편의 손가락 사이에 담긴 그 무한한 세계를 마음껏 펼치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그토록 애틋했던 두 사람의 관계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불행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다. 에그니스는 이미 떠나고 없는 아들 햄릿의 자취를 찾아내는 것에 집착했다. 남편과는 몸이 멀어지고 마음도 멀어지면서 불필요한 오해들이 쌓여갔다. 에그니스는 이 상실의 슬픔 속에 가족들을 남겨두고 홀로 떠난 남편이 원망스럽다. 그러던 어느 날 런던에서 소식이 전해진다. 바로 아들 햄릿의 이름을 제목으로 한 연극이 공연된다는 것. 에그니스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고 느낀다.
1: 네, 성우 김시우님의 낭독으로 잘 들어봤습니다. 햄릿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 가족들은 거의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현실에 발을 디딜 수 없는 뭔가 배회하는 듯한 삶을 살고 있는 도중에 정말 믿기 어려운 얘기가 들리는 거죠. 아니, 런던에서 햄릿이라는 연극이 열리고 있대. 들어봤어? 이런 소식에 에그니스는 너무나 놀라고 또 격분하죠. 아니, 누구 이름이 어디에 올려진다고? 아, 혼돈과 분노에 가득 찬 에그니스는 한달음에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처음으로 런던에 갑니다. 십수년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남편의 공간, 그곳에 들어선 에그니스의 시선을 따라 함께 가보시죠.

조용하다. 아무 대답이 없다. 몸을 돌려 계단을 보자 내려가고 싶어진다. 이 문 너머에 뭐가 있는지 보고 싶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 그의 다른 삶, 다른 여자들의 흔적이 있지 않을까? 여기에는 애그니스가 알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을지 모른다. 애그니스는 다시 몸을 돌려 빗장을 들어올리고 안으로 들어간다. 천장이 낮고 기울어져 있다. 낮은 침대 하나가 벽에 붙어있고 조그만 러그, 찬장이 있다. 그의 위에 올려둔 모자, 침대에 놓인 조끼는 애그니스가 아는 것이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자리에 사각형 탁자와 그 아래 밀어넣은 의자가 있다. 탁자 위에 지필 상자가 놓여있고 뚜껑이 열려있어 필통, 잉크병, 펜나이프가 보인다. 여러 가지 펜이 나란히 놓여있고 그 옆에 그가 직접 제본한 책 서너 권이 있다. 그가 좋아하는 매듭과 사철 방식을 알아본다. 의자 앞에 종이 한 장이 놓여있다. 무얼 기대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건 아니었다. 이토록 검소하고 금욕적일 줄은. 흡사 수도승의 방이나 학자의 서재다. 다른 누구도 여기에 오지 않는다는 것, 이 방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공기에서 강하게 느껴진다. 스트랩퍼드에서 가장 큰 집에 넓은 토지까지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곳에 살 수가 있나. 애그니스는 손으로 침대 위에 놓인 조끼와 베개를 만져본다. 방을 둘러보며 전부 머리에 담는다. 책상으로 걸어가 종이 위로 고개를 숙이자 머리로 피가 몰려 마구 쿵쾅거린다. 종이 맨 위에 이런 단어가 보인다. 나의 사랑하는. 애그니스는 불에 댄 듯 뒤로 물러서려다가 다음 줄을 본다. 애그니스. 더는 아무 말도 없다. 단 세 마디. 그리고 빈 공간. 그는 무어라 쓰려 했을까?

0: 네, 브람스의 컨템플레이션, 조성현의 플루, 문재원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어떤 모습일지 절대 알 수 없었던 미지의 공간, 남편의 방에 들어간 애그니스의 모습과 함께 들으신 브람스의 컨템플레이션, 브람스의 가곡 선율처럼 흐르네를 기악곡으로 편곡한 작품인데요. 오늘 뭐 다른 곡들도 정말 좋았지만 저는 이 곡이 조금 전에 낭독 그 남편의 방과 너무 잘 어우러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선곡하신 건지요?
1: 네, 이 곡도 사실 제가 처음 접하게 된 게 피아니스트 문재원 씨가 네. 저하고 한번 같이 연주를 해보고 싶다고 했을 때 단 한순간에 매료된 곡인데요.
0: 네.
1: 그 부재에서 오듯이 그냥 화려한 그런 어떤 결말보다도

0: 브람스 특유의 그런 깊이 그런 것들을 좀 마지막 곡으로도 선정을 하고 싶었고 이제 그런 애그니스의 그런 요동치는 감정을 꼭 눌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1: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진짜. 애그니스는 남편의 공간을 가는 순간 어떤 퍼즐이 다 맞춰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나를 떠나고 가족을 떠난 게 아니었구나. 도피가 아니었구나. 외면이 아니었구나. 누구보다 사무치게 아들을 그리워했구나. 그런 생각을 애그니스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의 이름으로 희곡을 쓰고 그 연극을 무대에 올림으로 인해서 그런 방식으로 남편은 애도하고 있었구나 알게 됩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까지 부분을 읽어가면서 사실 애도란 무엇인가 애도의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데요. 오늘 낭독음악회 연주 손님으로 함께 해주신 조성현 씨 또 이렇게 연주로 함께 또 낭독에 마중물을 더 부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오늘 애청자 여러분들 가운데 한 분과도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남혜정 씨 마이크 들고 계시죠? 지금 손에 책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책을 그냥 스스로 읽으시다가 낭독과 또 라이브 음악을 함께 오늘 하시니까 어떠셨는지요?
2: 문장이 살아 움직인다는 게 어떤 건지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냥 이게 텍스트가 예. 그 책 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몸에 이렇게 무기력한 세포들을 다 일으켜주는 정말 아름다운 연주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사실 책을 읽는다는 건 내 안의 상상력으로 다시 작품을 만들어내는 일인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간섭을 했을 수도 있고 그렸던 그 세계와 조금 다른 느낌을 줄 수도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데 괜찮으셨나요?
2: 네. 그리고 애청자로서 네. 이 소중한 자리에 초대받아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네. 앞으로도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과 이야기로 오래오래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남혜정 씨와 또 멀리서 와주신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 친구들과 많은 분들 자리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조성현 씨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연주와 또 함께 낭독을 들으셨는데 어떠셨는지요?
0: 너무 좋았어요. 저도 굉장히 많은 감정이 안에서 이렇게 좀 요동치는 느낌이었고
1: 네.
0: 이런 특별한 콘서트를 또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굉장히 긴장도 많이 했는데
1: 그러셨죠.
0: 네, 앞으로도 또 이런 기회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정말요? 저희 또 그거 진심으로

청취자분들의 사연이 또 저희가 전해드리는 어떤 다른 이야기와 음악이 만나면서 어떤 새로운 창조물이 만들어지는 때가 있거든요. 오늘도 그 중에 한 시간이 아니었나. 거기에 기꺼이 동행해 주신 문재원 피아니스트 조성현 플루티스트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맞닥뜨리게 되는 순간이 있죠. 영원한 이별, 죽음입니다. 그 앞에서 사랑하는 이들이 어떻게 슬픔과 상실을 견뎌내는지 오늘 소설 햄릿을 통해서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늘 해오던 일상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일인가. 타인의 시선, 관습으로부터 자유롭고 미래에 대한 예지 능력까지 갖고 있었던 강한 여성 에그니스가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냥 속절없이 훅 쓰러질 때, 아, 인간이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반면 상실의 일상을 대면하기가 두려웠던 아버지의 심정에도 많은 이해가 갔어요. 천지가 아들인 이 고향집에 더는 머물 수가 없어서 런던으로 가서 나만의 방으로 들어가 그 굴에서 글쓰기에 매달리는 아버지, 나의 이야기, 내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내 아들에게 못다한 이야기를 쓰면서 그만의 방법으로, 그만의 방법대로 애도했고요. 그렇게 자신의 상처를 핥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방식은 달라도 애도하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그랬기에 가족은 다시 한번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낼 수가 있었죠. 지금 우리도 혹시 슬픔을 대하는 다른 사람의 방식을 혹시 나만의 잣대로 오해하고 있진 않을까,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천천히 생각해 보게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자, 낭독음악회 렌토보다 느리게 첫 시간인 오늘 매기 오페럴의 소설 햄릿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음악손님 조성현 문재원 씨께 감사드리고요. 아침 일찍 정말 새벽 6시 반에 출발하셨다는 우리 군산초등학교 친구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김경정, 연출 박정현, 작가 정준 이가현, 성우 김시우, 기술 김성현, 조채혁, 윤다람, 촬영 김종일, 유범수, 무대 진행 이유진, 그리고 저는 아나운서 신윤주였어요.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냉장 기술이 널리 보급되기 전 신선한 우유를 먼 곳까지 옮기는 것은 무척 까다로운 일이었습니다. 150여 년 전만 해도 유럽에서는 개가 끄는 작은 수레에 우유를 싣고 도시와 근처 농장으로 가는 고단한 배달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하네요. 마치 플랜더스의 개 주인공 네로와 파트라슈처럼 말입니다. 지금이야 냉장고 덕분에 신선한 우유를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불과 몇 세대 전만 해도 그 신선함 뒤에는 누군가의 지친 걸음과 함께 수레를 끌던 동물들의 고된 시간이 있었네요. 날이 부쩍 더워지는 요즘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편리함이

이영조의 엄마야 누나야, 정명화의 첼로, 정명훈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린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진짜 옛날 사람들은 무더운 여름을 어떻게 이겨냈던 걸까요? 전기도 없고 당시 얼음이 귀했을 것이고 옷은 몇 겹씩 입고 참 무더웠을 것 같습니다. 좋은 세상에 살고 있음에 새삼 감사하게 되네요. 오늘도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6월 26일 금요일 KBS 음악실 문을 열었습니다. 인터넷콩, 모바일콩 참여는 무료이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있습니다. 음악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 글 남겨주시는 건 무료입니다. 이제 금요일 코너 허명현의 현명한 클래식 시작할게요. KBS 클래식 FM, KBS 음악실 듣고 계십니다.

진솔하고 다채로운 우리 음악가들과의 만남.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0: 매주 금요일 클래식의 숨은 이야기들을 신선하게 듣기 좋은 온도로 전해드립니다. 음악 칼럼니스트 허명현과 함께하는 현명한 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 허명현 씨,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늘 소개해 주실 공연은 무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는 시원한 온도일까요? 어떤가요?
1: 적어도 이쯤에만 오는 단체라서 지금 놓치면은 내년 여름을 기다려야 되는 단체라고 볼 수 있어요.
0: 네. 놓치면 안 되겠네요. 누가 옵니까?
1: 올해도 한국을 찾을 베를린필 12 첼리스트 공연 준비했어요.
0: 네.
1: 이름처럼 베를린필의 12명의 첼로 단원들이 만든 단체예요.
0: 아, 이제는 익숙한 편성이긴 한데 맨 처음에 이 단체가 생겼을 때는 사람이 좀 고개를 갸웃 네. 했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12명이 몽땅 첼로만 연주한다고 하니까 뭐지 하셨을 수도 있겠어요.
1: 네, 아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이 단체는 대단한 뭐 예술적인 목표를 가지고 창단을 했다기보다는 쉬는 날 모여서 연주를 해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이게 발전이 돼서 만들어진 단체가 이 12 첼리스트인데 잘하는 사람들이 연주를 하니까 첼로 12대로만 해도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음악이.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하나의 네. 브랜드가 됐어요.
0: 멋지죠. 얼마 전 KBS 음악실 애청자분들을 콩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첼리스타 첼로 앙상블 역시 12 첼리스트이죠. 우리나라의 실용음악회를 감상했었는데 정말 첼로만으로 꽉 찬 소리들이 네. 참 좋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한 개 악기로만 듣는데 이렇게 좋을 수 있는지.
1: 그래서 저도 처음에 실제로 이 단체를 듣기 전에는 약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반대라고 생각해요.
0: 네.
1: 12대 첼로가 모이면은 현악 사중주보다도 더 멋진 음악, 더 풍성한 음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0: 네.
1: 이게 같은 첼로로만 구성이 돼 있어도 뭐 어떤 첼로는 바이올린처럼 높은 음을 연주할 수가 있고 어떤 첼로는 콘트라베이스처럼 아주 낮은 저음을 연주하거든요.
0: 네.
1: 그렇게 높낮이를 다르게 해서 연주를 하니까 현악사중주처럼 4대가 아니라 12대가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저는 더 이게 풍성하게 들리더라고요.
0: 일단 모양새도 12대니까.
1: 맞아요.
0: 악기도 크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를테면 뭐 바이올린 12대로 만드는 앙상블 단체는 잘 네. 없잖아요.
1: 저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바이올린 12대, 뭐 플룻 12대 이렇게는 잘 앙상블을 만들지 않잖아요.
0: 그렇죠.
1: 이게 첼로에 비해서는 그렇게 만든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덜 매력적일 것 같아요. 바이올린 12대를 예를 들면은 물론 너무 맑고 뭐 밝고 화려한 소리들이 나올 텐데 저음이 없는 악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전부 고음으로 떠 있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첼로 12대에 비하면은 좀 소리가 덜 조화롭게 느껴질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첼로가 딱이네요. 12대가 같은 악기로 다 네. 모이기에는. 그래서 한 개, 그러니까 악기 종류는 하나이지만 정말 다양한 장르의 다양한 시대 음악들을 연주할 수 있나 봅니다.
1: 네, 오케스트라에서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12대가 따로 나와도 거의 모든 음악을 다 연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앙상블을 만들고 있어요.
0: 네.
1: 그런데 우선 음악을 들어보고 이야기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단체가 오랜 시간 동안 가장 좋아했던 작곡가라고 볼 수 있는 피아졸라 음악들 준비했어요.
0: 너무 좋습니다.
1: 네, 사실 우리가 보통 첼로를 떠올리면은 멜로디를 주로 연주하는 그런 악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0: 네.
1: 그런데 그게 아니라 리듬을 표현하기에도 아주 훌륭한 악기라는 걸 이 음악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0: 리듬을 표현하기에도 훌륭한 악기이다. 지금 감상해 보겠습니다. 피아졸라의 리베르탕고, 베를린필 12첼리스트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0: 피아졸라의 리베리탕고, 베를린 필 열두 첼리스트의 연주로 들어봤습니다. 아우 진짜 너무나 리드미컬하고 또 고급진 그런 탱고 음악을 들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음악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이게 다 첼로로만 이루어졌다는 게 얼른 느껴지지는 않아요.
1: 네, 이렇게 잘된 연주를 들으면 이거 정말 첼로 12대 맞아라고 생각 분명히 하실 거고.
0: 네.
1: 그리고 저는 더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이렇게 음악을 듣기만해서는 또 달 수 없는 게 공연장에 가면 눈앞에서 이 12명의 첼로가 등장을 하잖아요.
0: 네.
1: 이때 주는 이 압도감 이런 게 있거든요.
0: 아.
1: 그리고 반원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 있는데 그 12개의 활이 눈앞에서 정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
0: 네.
1: 이게 정말 멋있어요.
0: 아, 한 동작으로.
1: 네, 한 동작이 될 수도 있고
0: 네.
1: 각자 뭐 누구는 리듬을 맡을 수도 있고 누구는 멜로디를 맡을 수도 있는데
0: 그렇죠.
1: 이게 막 교차하면서 움직이는데 실제로 보면은
0: 네.
1: 정말 매력적이에요.
0: 아, 또 보는 즐거움도 상당하군요.
1: 네, 처음에 등장할 때 첼로를 들고 나오거든요.
0: 네.
1: 이 자체만으로도 압도적이에요.
0: 아, 앞으로 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연주자들끼리 서로 호흡을 맞추면서 즐거워하는 것 또한 참
1: 네.
0: 그대로 전달될 것 같아요.
1: 저는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연주자가 즐거워해야 이 관객들한테 그대로 그 감정이 전이가 되거든요.
0: 그렇죠.
1: 연주자가 뭐 인상을 쓰고 뭐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로 연주를 하면은 아무리 음악이 좋아도 또 이게 안 와닿을 수가 있는데
0: 네.
1: 저는 이 열두 첼리스트의 또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0: 네.
1: 이게 지휘자가 없기 때문에 단원들이 즐거워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 지휘자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0: 네.
1: 뭐 통제를 하기보다는 단원들이 자발적으로 12명의 의견을 막 주고받으면서 그 순간순간의 음악을 만들어요.
0: 네.
1: 그래서 저는 더 주체적이기 때문에 단원들이 능동적으로 더 즐겁게 연주를 하는 것 같아요.
0: 그래서 이를테면 똑같은 사람들이지만은 베를린 필 오케스트라 무대에서는
1: 네.
0: 거기서 서로 미소 짓고 얼굴 바라보고 그러진 않잖아요.
1: 네.
0: 사뭇 다른, 사실 많이 다른 분위기이군요.
1: 정말 볼 때마다 단원들이 정말 신나게 연주하는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0: 네.
1: 이게 지휘자가 없는 것도 없는 건데 베를린 필은

0: 정말 매년 연간 대단히 진지하고 어려운 프로그램들을 소화하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브루크너라든지 아니면 말러라든지 이런 어려운 작곡가들 작품을 하다가 이제 시기적으로 여름방학을 맞이한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시즌이 끝나고 가볍고 좋아하고 신나는 음악들만 하니까 즐거운가 봐요. 그래서 보통의 벨린필이라면 거의 하지 않을 만한 영화 음악이라든지 이런 음악들을 연주하니까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1: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도 영화 음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세 곡을 쭉 이어드릴게요. 먼저 엔니오 모리코네의 영화 Once Upon a Time in America 가운데 Poverty, 데보라스 테마. 이어서 존 윌리엄스의 영화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가운데 가족사진, 그리고 미셸 르그랑의 영화 The Thomas Crown Affair 가운데 Windmills of Your Mind, 이렇게 영화 속 작품들입니다. 모두 베를리니필 12첼리스트의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0: 영화 음악 세 곡을 보내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엔리오 모리코네의 영화 Once Upon a Time in America 가운데 Poverty, 데보라의 테마, 그리고 존 윌리엄스의 영화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중에서 가족사진, 또 방금 들으신 미셸 레그랑의 영화 The Thomas Crown Affair 가운데 Windmills of Your Mind, 이렇게 음악들을 모두 베를린 필 12첼리스트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목이 메네요. 이렇게 기품 있는 영화 음악은 처음이야. 이런 감상을 네. 현장에서 들으면 진짜 정말 깊숙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아, 오늘 KBS 음악실 금요일 코너 허명현의 현명한 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 허명현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I love 첼로 이런 감탄이 절로 막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1: 저도 들으면서 이 첼로의 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너무 잘 전달이 돼서 그냥 단순한 멜로디만 연주하는데도 아 이게 감동적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0: 네.
1: 이런 게 되게 쉬워 보이고 익숙한 음악인데 저는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작다고 느껴지는 음악들을 베를린 필의 첼로 단원들로 연주를 하면은 또 그 자체도 다를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0: 네, 그렇죠.
1: 네, 이게 눈앞에서 단원들이 막 웃으면서 뭐 가볍게 아니면 즐겁게 한다고 앙상블까지 느슨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0: 네.
1: 정말로 뭐 이렇게 음원으로도 들었지만 놀랍도록 정교한 앙상블을 보여줘서 저는 이런 영화 음악들이 또 가끔은 다르게 들릴 때가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영화 음악들이 어려운 곡보다 저는 이런 곡들에서 베를린 필 단원들의 실력이 더 잘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0: 아, 무슨 말씀인지 너무 잘 알 것 같아. 이 곡이 이렇게 기품이 있었어?
1: 맞아요.
0: 이렇게 네. 딱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소리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쉬운 음악에서 더 이들의 출중한 실력이 드러난다. 이런 네. 말씀일까요?
1: 예를 들면 이렇게 익숙하고 쉬운 멜로디가 지금 들리고 있잖아요.
0: 네.
1: 청중들 입장에서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멜로디일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너무 잘 알고 있는 멜로디가 연주가 되니까 청중 입장에서는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더
0: 그렇죠.
1: 자세히 알고 자세히 들을 수 있는 음악인데
0: 네.
1: 뭐 예를 들면 말로의 선율은 너무 어려워서 한 번에 잘 안 와닿을 때가 있잖아요.
0: 네.
1: 그런데 이런 영화 음악의 선율은 너무 익숙하니까 한 번에 청중들도 바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서
0: 네.
1: 오히려 베를린 필 단원들 연주하는 이 멜로디가 지금 얼마나 음정이 뭐 정확한지 아니면 얼마나 프레이즈가 자연스러운지라는 걸 한 번에 민감하게 느낄 수 있어서 저는 이런 음악들에서 더 실력 티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0: 네, 네, 그러네요. 오히려 아는 음악들이기 때문에 청중들 입장에서 얼마나 섬세한지 그 네. 여부를 잘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네요.
1: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음악을 잘 연주하는 게 뭐 꼭 복잡하고 멋진 음악을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음악을 잘 연주하는 게 진짜 실력이라고 느끼거든요.
0: 네.
1: 가장 단순한 선율을 얼마나 아름답게 연주하는지가 저는 이게 진짜 실력일 때라고 믿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12첼리스트 공연의 매력도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 아주 익숙하게 생각한 선율들을 그날 현장에서 재발견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0: 네.
1: 모르고 들었는데 이게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선율이었어라고 느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 음악에서 또 저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음악들 더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서 마지막으로도 익숙한 음악들 골랐어요.
0: 그러게 이렇게 새 문금을 가져오셨습니다. 네. 아니 베를린 필 12첼리스트 공연 여러 차례
1: 맞아요.
0: 가보셨을 것 같아요. 명현 씨.
1: 저도 여름방학 같은 느낌으로 자주 찾아갔었거든요.
0: 네.
1: 베를린 필 단원들 매번 한국에 와서 정말 진지하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앙상블 조금이라도 오차가 나면은 실망한 표정이 드러나거든요.
0: 네네.
1: 그런 모습들만 보다가 이렇게 조금 웃으면서 연주하는 거 보면은 아, 이 사람들도 정말 그냥 사람이구나 느끼기도 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너무나 정말 어려운 음악들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또 했구나
0: 네.
1: 라는 생각을 했어요.
0: 나 그건 어때요? 프로그램들이 네. 다양하나요? 매번 보실 때마다 어떠셨어요?
1: 이것도 좀 대단한 점인데 100% 다 다르진 않지만 정말 대부분 다르게 해서 가지고 와요.
0: 진짜요?
1: 네. 그래서 지금 이 연주하는 12첼리스트도 대단하다고 느끼지만 이 뒤에서 이 음악들을 12대 첼로에 맞게 편곡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느껴요.
0: 네,
1: 어떻게 그쵸. 이 같은 악기들을 다양하게 구분을 해서 이거를 뭐 파트를 나눠가지고 풍성하게 들리고 어떨 때는 실제 음악보다도 더 멋지게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저는 이렇게 12첼리스트 공연이 끝나면은 무대에서 박수를 받는 사람이 12첼리스트뿐만 아니라 이 편곡을 했던 사람도 한번 무대에 나와서 박수를 받았으면
0: 아 진짜 맞아요.
1: 네, 좋겠다고 생각을 네. 종종 해요.
0: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음악 전해드릴게요. Love Young Rose 이어서 사티의 짐노페디 1번 그리고 드뷔시의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가운데 달빛 모두 베를린필 열두 첼리스트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0: 세 곡이었습니다. Love Young Rose 그리고 사티의 짐노페디 1번 방금 들으신 드뷔시의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가운데 달빛 모두 베를린 필 12첼리스트의 연주였습니다. 아, 우아함 그 자체였죠. 예시대 파리 한복판에 있는 듯한 그런 기분도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음악 칼럼니스트 허명현 씨와 함께한 허명현의 현명한 클래식 금요일 코너 전해드렸고요. 음악실 오늘 끝곡은 프로코피에프의 피아노 소나타 7번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칼로로소 3악장 프레스피타토 긴박하게 이태기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지구에는 포인트 니모라는 곳이 있습니다. 남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이 지점은 어떤 육지에서 출발해도 100일로 열흘이 훌쩍 넘게 걸리는 지구상의 가장 외딴 장소라고 하는데요. 이곳에 주어진 이름 포인트 니모에서 니모는 아무도 없다라는 뜻의 라틴어라고 합니다. 줄 베르네 소설 속 주인공인 네모 선장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하죠. 문명 세계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거기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상공을 지나는 국제우주정거장의 우주비행사들이라는 이야기까지 있는 그곳. 가끔은 그런 먼 곳을 상상해보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전화도 없고 메시지 알림도 없고 해야 할 일도 없고 신경 써야 할 사람도 없는 그곳.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곳으로 가서 마음의 짐과 스트레스를 몰래 버리고 오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 꼭 남태평양 한가운데를 찾아가야만 하는 건 아니겠죠? 나만의 외딴 바다, 나만의 작은 포인트 니모를 찾아서 걱정과 의무로부터 멀어지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리처드 로저스의 그 뮤지컬 음악이죠. 남태평양 가운데 Younger than Spring이었습니다. 봄날보다 더 젊은이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달콤한 사랑 노래였는데요. 바리톤 브린터펠의 음성이었습니다. 남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포인트 니모, 사람 사는 곳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이곳은 다 쓴 위성들의 무덤으로도 쓰인다고 해요. 망망대해의 한복판이라서 가능한 일일 것 같은데 연락도 닿지 않는 아무도 모르는 곳을 찾아가고 싶어질 때 여러분은 어떤 걸 하세요? 어디를 가시나요? 템플스테이를 하거나 스토원을 찾아간다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여러분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소희님은 생클 무인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셨고 상민님도 생클 스테이 하셨는데 그러게요. 꼭 멀리 가야만 이렇게 홀로 있는 시간을 확보한다면 너무나 좀 슬플 것 같고 이 순간순간에도 헤드폰을 좀 끼고 이어폰을 꽂고 나만의 시간을 잠깐이나마 즐길 수 있다면 참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2449번 쓰시는 분, 그 보름 만에 오후 출근하면서 생클 아주

오랜만에 듣습니다. 계속 새벽 출근이라서 듣지 못했어요 하셨는데, 아우 반갑습니다. 이번에 한동안 또 이렇게 오후에 출근하시면 쭉 뵐 수 있겠네요. 혜시님은 청정지역이네요. 나만의 작은 동굴도 필요하죠. 마음이 복잡할 땐 산책도 최고인 것 같아요. 매일 할 수 있으니까요. 훌쩍 주말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참 좋은데 쉽지는 않죠. 지수님도 오프닝 너무 좋았어요. 때로는 외딴 섬에서 오롯이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는 게 어쩌면 우리 모두의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셨어요. 그러게요. 몸은 여기 있더라도 잠시 나의 기분과 마음만큼은 멀리 보내볼 수 있습니다. 음악과 함께. 여러분 생각나는 곡 있으시면 저희가 오늘 준비한 생생한 플레이리스트 시간에 즉석 신청곡으로 전해드릴 수 있어요. 오늘 생생한 플레이리스트는 특히 정답이 없는 또 내 마음대로 선곡하는 시간 될 것 같아요. 잠시 뒤에 그 주제 공개하고요. 문자 메시지 샵 9310번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으로 듣는 분들은 지금처럼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에는 맥도웰의 들장미에게 준비했습니다. 카테드랄 스트링스의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비제의 버스의 아름다운 아가씨 가운데 세레나데였습니다. 필립 맥칸의 코넷 연주로 들으셨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맥도웰의 들장미에게 캐테드랄 스트링스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금요일 생생한 플레이리스트의 주제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선물하고 싶은 클래식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선곡 방향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시는 그 기분 그대로 나에게 이 곡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곡도 좋습니다. 편하게 알려주시면 되고요. 콩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냥 콩 게시판에 남겨주시고 문자 메시지는 샵 9310번으로 받을게요. 인숙님, 오후 시작을 차분하게 합니다. 쉬면서요 하셨고 임범님도 참 사람이라는 게 사람 사이에 있으면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사람과 멀어져 있으면 외롭고 그러게요. 중간은 없나요? 이번에는 우리 초등학교 4학년 피겨 스케이팅 하는 학생이 청해준 곡입니다. 0220번 쓰는 우리 아주 기특한 학생인데요. 아침 저녁 저희 클래식 FM 또 점심시간까지 항상 함께해 준다고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C샵 단조 작품 27의 2 월강 청해 주셨어요. 그 가운데 아다지오 소스타누토를 에밀 길레스의 연주로 전해드릴게요.

6560번 쓰시는 분이 듣고 싶어 하셨죠? 라벨의 죽은 공주를 위한 파반이었습니다. 뉴프로 아르트 기타 트리오의 연주로 들었는데요. 지연님 생방 진짜 좋아요 하시면서 이곡 기타 연주로 꼭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소중한 사람 출장 중이라서 하루가 더딘데요. 또 다른 소중한 생글 덕분에 힘내봅니다 하셨어요. 지금쯤이면 이제 돌아오실 때가 되었을까요? 먼저 들으신 곡은 우리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청해준 곡이었습니다. 0220번이었고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C샵 단조 월간 가운데 1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에밀 길레스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는데 콩 게시판에 웅성웅성 하더라고요. 초등학생이 월강을 신청하다니 주면서 놀라신 것 같아요. 지은님도 이 울컥하는 감성은 뭘까요? 하셨고 지연님 낮에 들어도 월강 참 좋네요. 오늘 생생한 플레이리스트는 의미가 중요할 것 같아요. 왜 그 곡이 나에게 필요한지. 그렇죠. 나만의 이유가 있으면 더더욱 좋죠. 3079번 쓰시는 분은 결혼 후에 처음으로 떠나보는 혼자만의 여행 60에 친구들은 모두 손자녀를 보는데 아직도 육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넷째 막내가

내년이면 대학생이니까 이제 좀 자유로워질까요? 산천군 생초면을 지나면서 잠시 쉬면서 보냅니다. 음악이 기쁨을 더해주는 오늘입니다 하셨어요. 아, 육아는 좀 길었지만 그래도 아이들 하나씩 성장시키면서 또 느끼시는 그 기쁨도 더 길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유민님은 아이 둘 키우는 엄마입니다. 폐렴에 장염에 감기에 아이들 입퇴원하고 가정 보육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쳤던 차에 오랜만에 마음 좀 가다듬을 겸 들어왔어요. 가장 좋아하는 곡 라벨의 볼레로입니다 하셨는데 너무 전해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얼마 전에 진짜 며칠 전에 볼레로를 들었어요. 혹시 다른 곡 생각나시면 또 청해 주세요. 그리고 7873번 쓰시는 분, 서귀포 대정읍에 있는 어느 재활용센터에서 근무하는데요. 생생클래식 들으면서 일하고 계시군요. 잠깐씩 쉴 수 있을 때 들으면 이보다 더 좋은 평화가 없습니다. 일이 끝나면 올레길 숲속을 걸어서 집으로 가요 하셨는데 지금 잠깐 짬이 나서 듣고 계실까요? 준식님은 문득 진행자라는 직업도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짜증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최소한 이 시간만큼은 좋은 말 웃으면서 할 테니까요. 그렇게 느끼셨군요. 이번에 드릴 곡은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 2단조 가운데 3악장 론도 비바체입니다. 조성진의 피아노, 잔 안드레아 노사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 2단조 작품 11번 가운데 3악장 론도 비바체였습니다. 영롱한 터치의 조성진. 전 안드레아 논세다가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했는데요. 유진님도 성진님의 손가락이 눈앞에서 차르르 차르르 한다고 차르르 하다는 표현이 맞았어요. 아, 어쩜 이렇게 옷구슬 굴러가는 이런 뚜르르 뚜르르 하는 소리가 나는지 소개하는데 목이 메네요 갑자기. 양규님이 주문한 책이 5시간 후에 도착할 거라는 택배 문자 받고 살짝 설레고 있어요. 작은 일상의 소중함에 행복해집니다 하셨어요. 맞아요. 이렇게 주문한 책이나 저는 이제 음반도 사서 듣곤 하는데 음반 온다고 하면 또 기대하고 있죠. 아, 이 곡을 또 언제 어떻게 들어서 들을까. 그리고 1334번 쓰시는 분은 버스 안이시군요. 저의 최애 채널을 버스 안에서 듣다니 오늘 아주 행복한 하루입니다. 생생클래식 들으시는 제주 342번 버스기사님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시라고. 아, 이렇게 제주에서 또 한번 사연 주시니까 제주에 계신 분들이 많이 또 참여해 주시네요. 4846번 쓰시는 분, 병원 내 바람이 좋아서 나가기가 싫으네요. 어디로도 피신을 가야 하나 하시면서 또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이번에 전해드릴 이 곡도 너무나 달콤하고 또 좋아하는 곡이죠. 프랑크의 발린 소나타 A장조 가운데 4악장 알레그레토 포코 모소입니다. 친구의 또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작곡된 곡이라서 그야말로 정말 화사한 느낌이 뿜뿜 뿜어져 나오는 곡이죠. 르노 카피송의 바이올린과 마르타 아레리치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슈퍼의 피아노와 관악기를 위한 오중주 C단조 작품 52번 가운데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몰토 였습니다. 보통의 그 이제 모차르트나 베토벤의 피아노 관악 오중주의 구성은 이제 피아노 오보 클라리넷 호른 바순으로 구성되는데 슈퍼는 이 오보 대신에 플룻을 넣어서 피아노 플룻 클라리넷 호른 바순이라는 또 신선한 조합으로 이 곡을 듣게 됐는데요. 레벙 프랑스의 초호와 목관, 그러니까 관악기 군단 앙상블이라고 할 수 있죠. 레벙 프랑스에서 에마누엘 바위의 플룻 연주로 들으셨고요. 에릭 르사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프랑크의 발린스와타 A장조 가운데 4악장 알레그레토 포코 모소, 르노 카피송의 바이올린과 마르타 아레레치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도 상당히 화려한 곡이죠. 차이콥스키의 예프게니 오네겐 가운데 폴로네즈 준비했는데요. 이 극에서 장면의 전환이 될 때 제대로 짜잔 전환되면서 눈길과 또

와, 이제 브라보가 절로 나오는 연주였어요. 어우, 소름이. 차이콥스키의 예프게니 오네겐 가운데 폴로네즈였습니다. 레오폴드 스토코프스키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의 연주였는데요. 아, 이 거장, 그러니까 노장의 그 지휘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하듯 정말 젊음 가득한, 활기 가득한 이 속도감과 아, 이 연주가 정말 좋았어요. 수성님께서도 6월 화창한 날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셨고요. 역시 이제 차이콥스키 해석의 어떤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내는 스토코프스키의 지휘로 런던 필의 연주를 함께 했습니다. 성원님께서는 이탈리아 여행하면서 잘 듣고 계시다고요. 또 은경님도 이곡몇해 전에 로얄 콘서트 오브 오케스트라 공연 앙코르 곡으로 직관했지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이게 음악회의 앙코르곡으로도 많이 또 연주가 되는 곡 함께 했습니다. 이번 주 생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 방송 끝나기 전까지 신청해 주셔야 하는데요. 안내해 드릴게요.

클래식 선물은 클래식 웹툰 작가 춤추는 늘보가 지은 책입니다. 어티피컬 출판사에서 나온 클래식 뭐가 그렇게 좋아요를 준비했습니다. 클래식을 파고들면 들수록 훨씬 더 재밌는 세계라고 소개하는 저자는 애호가의 입장에서 입문자들을 차츰차츰 클래식에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는데요. 공연장에서 클래식 연주를 듣는 것의 수많은 장점, 또 마음에 남은 음악을 언어로 표현하는 법, 또 실수투성이 연주가 명반이 되는 이유, 또 속도가 생명인 세상에 긴 클래식 곡을 듣는 이유를 카툰으로 보여줍니다. 읽다 보면 저자의 지극한 클래식 사랑에 스며들게 되는 책입니다. 클래식 뭐가 그렇게 좋아요? 이 책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 생생클래식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사연을 담아서 신청해 주세요. 총 5분 뽑아서 드리고요. 당첨자 명단은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겠습니다. 생생클래식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1시 4분입니다. 산뜻한 클래식 생생 클래식 생생 클래식에 머물다 가세요.

하나의 주제로 우리가 함께 엮어듣는 오늘의 클래식 생생한 플레이리스트. 네,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도 좋지만 가끔은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도 필요하죠. 큰 프로젝트를 잘 마친 뒤 먹는 든든한 한 끼 밥상처럼 말이죠. 심리학에서도 적절한 자기보상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만드는 힘이 돼준다고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정해본 오늘의 주제는 오늘 이 순간의 나에게 선물하고 싶은 클래식입니다. 한 주를 잘 보낸 나에게, 또 다사다난했지만 잘 버텨낸 나에게, 혹은 좀 심심하고 외롭기도 한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클래식으로는 어떤 곡이 좋을까요? 지금 나의 상태는 내가 가장 잘하니까 이 순간 여러분 각자에게 선물하고 싶은 클래식을 계속해서 추천해 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310번, 우물정 9310과 KBS 콩으로 지금 계속해서 추천곡 보내주세요. 먼저 생생클래식이 준비한 추천곡, 헨델의 세르세 가운데 옴브라 마이프, 그리운 나무 그늘이여 입니다. 카운터테너 필립 자루스키의 노래와 이 바로키스티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바흐의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이었습니다. 랑랑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헨델의 세르세 가운데 옴브라 마이프였고요. 카운터테너 필립 자르스키의 노래와 이 바로키스티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현진님께서 책 선물 신청해 주셨는데 저희 책 선물은 홈페이지, 생생클래식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남겨주셔야 참여하실 수 있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 적어야 될 정보도 있고 해서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윤미님, 지친 금요일 오후를 위로하는 헨델의 옴브라마이프, 커다랗고 따뜻한 엄마 품 같습니다. 지연 씨의 음색은 사계절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새삼 새롭게 느껴집니다 하셨는데 다행이네요. 계절을 타지 않는다는 거는 정말 좋은 일이죠. 아니 근데 제가 오늘 저희 그 방송사에 가끔 의견 올라오고 이런 게 있는데 좋은 뜻으로 올려주신 것 같아요. 저의 웃음소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청취자가 계셔서 좀 좋다는 말씀이셨는데 또 괜히 의식하게 되네요. 네, 이번에는 베를리오즈의 꿈과 카프리스 작품 8번입니다. 요즘 활발하게 활동하는 스페인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죠. 마리아 듀에니아스 그리고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베를리오즈의 꿈과 카프리치오 작품 8번이었습니다. 마리아 듀에냐스의 바이올린과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나에게 선물하고 싶은 클래식을 하나하나 꺼내보겠습니다. 명숙님, 이 시간에 저쪽과 이쪽을 왔다 갔다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지연씨 생클 시간부터는 고정이랍니다. 아셨어요. 감사해요. 정연님이 지연씨 목소리가 아주 우렁차죠. 우렁차기도 하고 저희 이 마이크의 감도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리를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원고가 있을 때는 원고 마이크에 치면 안 되니까 또 그런 것도 다 생각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승자님, 오늘 선곡도 좋습니다. 요즘 힘들고 복잡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거의 수습돼서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셔서 승자님도 함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승민님 그리고 지은님 다 청해 주신 곡인데요. 아침 산책길에 창곡 천변에서 만났던 백로와 왜가리가 생각나면서 갑자기 생상수의 백조가 듣고 싶네요. 처음으로 신청곡 넣습니다 하셨고요. 지은님은 몇 년 전 겨울에 아오모리 온천에 갔다가 한 쌍의 백조를 보고 문득 부모님이 떠올라서 눈물을 쏙 뺐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하시면서 청해 주신 생상수의 백조, 얀 포글러의 첼로, 드레스덴 카펠 졸리스텐의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생상수의 동물의 사육제 가운데 백조였습니다. 얀 포글러의 첼로와 드레스덴 카펠 졸리스텐의 연주였습니다. 6940번 쓰시는 분, 와 버스 타고 병원 가는 중인데요. 생생 클래식이 나오네요. 멋진 운전기사님 최고. 동백 31의 1번 버스입니다 하셨어요. 기사님 감사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주신 추천곡을 부지런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유미님께서 아이들 많이 아프고 그래서 가정부육하느라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오랜만에 들어오셨다고 했는데요. 이 곡 청해 주셨어요. 은경님께서도 청해 주셨고 4361번 쓰시는 분께서도 생각나는 곡으로 꼽아주셨네요. 10년 넘게 제 일상을 함께해 준 휴대폰을 어제 드디어 바꿨습니다. 새 폰 기념으로 생크레 첫 문자도 보내봐요. 새 폰을 보니까 기능이 너무 많아서 신세계인데 한편으로는 올해 함께한 폰을 보내려니 괜히 시원섭섭하네요. 별건 아닌 것 같지만 10년의 시간이 담겨 있어서 그런지 마음이 묘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히사이시조가 작곡한 썸머, 그러니까 영화 기쿠지로의 여름에 수록된 곡이죠. 이 곡 듣고 싶다고 하셔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85번 쓰시는 분, 운전 중에 아까 신호대기하면서 잠깐 보내주셨는데 몰도바 듣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하셨는데 네, 몰도바 세르게이 트로파노프의 바이올린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곡입니다.

몰도바였습니다. 세르게이 트로파노프의 바이올린 연주로 들으셨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영화 기쿠지로의 여름 가운데 썸머였습니다. 히사이시조의 피아노 연주에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석근님이 왠지 불지도 않는 바람에 길지도 않은 머리카락이 날릴 것 같은 이 느낌. 몰도바 듣고 2085 보안 쓰시는 분도 가슴 아픕니다. 이 곡을 들으면 하셨어요. 0755번 쓰시는 분도 음악이 기가 막히네요. 즐거운 금요일 오후에 딱이고요. 약속 없어도 그냥 약속을 잡고 싶은 곡이라고 하셨어요. 아, 그러게요. 이렇게 또 저희가 밀당을 했죠. 두 가지의 좀 반전 매력이 있는 곡 들을 이어서 들어봤는데 수민님께서 오늘 선곡표가 잘못됐나요? 다른 곡들이 나오네요 하셨는데 오늘 2부 선곡표 비워놓고 여러분의 즉석 신청곡으로 채워가는 생생한 플레이리스트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하나 둘씩 채워질 거예요. 경민님이 얼마 전에 교회에서 초등학생들이 이 곡을 썸머를 치는데 제가 아는 척 했어요. 학교 가는 길이지? 이렇게 했더니 아니요 썸머예요 라고 말했어요. 괜시리 아는 척해서는 그래도 애들 덕분에 잘 들었답니다 하셨어요. 아이들이 참 좋아하고 정말 청량한 느낌이 돋보이는 그런 곡이죠. 한옥님이 추천해 주시는 곡들 저를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잘 듣겠습니다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매일이 야근인 워킹맘이시라고 1357번 쓰시는 분 하반기 전략회의 같은 건 제쳐두고 정말 오랜만에 연차를 쓰고 서울국제도서전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하늘에 구름은 많고 날씨도 딱 좋은 게 오롯이 저에게 집중할 수 있는 날인 것 같아서 행복하네요. 거기에 더불어 생생 클래식과 함께 하니까 더더욱 좋습니다 하시면서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11번 청해 주셨어요. 2단주 곡을 저희가 찾아봤는데 피아노 협주곡 가운데서는 2단주가 없어서 아마 11번 F장조 이 곡을 말씀하신 게 아닐까 싶어서 전해드립니다. 그 가운데 2악장 라르게토, 머레이 페라이어의 피아노,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11번 F장조 가운데 2악장 라르게토였습니다. 머레이 페라이어의 피아노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8974번 쓰시는 분 출장길에 승클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5750번 쓰시는 분도 이제 이직에 성공해서 다닐 수 있다는 생각에 다만 감사할 뿐이에요 하셨고 한옥님께서는 배우 장혁 씨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다네요. 곡들이 얼마나 좋아. 어디서 들으셨어요? 이번에 준비한 곡도 역시 은희님께서 청해 주셨습니다. 쇼팽의 아뛰드 혁명 듣고 싶습니다. 갑자기 내린 여름 소낙비를 흠뻑 맞고 싶은 기분인데 그럴 순 없고 음악으로 대신하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신청하신 조성진 씨는 저희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어서 임윤찬 씨의 연주로 전해드리고요. 유진님은 베르디의 레퀴엠 분노의 날 듣고 싶습니다. 며칠 동안 좀 힘든 일이 있었는데 꼭 참았더니 속이 좀 답답해서요. 음악으로라도 뻥 하고 분노를 터트려볼까 합니다 하셨는데요. 모차르트 레퀴엠 파냐 베르디의 레퀴엠 파냐 좀 스타일이 다른데 오늘은 베르디의 레퀴엠 가운데 진노의 날 게오르그 솔티가 지휘하는 빈필하모닉과 합창단이 함께 노래합니다.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베르디의 레퀴엠 가운데 진노의 날까지 들었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다가 천둥 번개가 치네요 하셨는데 웅장하게 막을 내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 명금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 명금반 이번 주 특집 진행하고 있습니다. 베토벤의 후기 현악사중주 전곡감상 시리즈인데요. 오늘 그 마지막 순서가 됩니다. 베토벤의 현악사중주 16번의 부장초 작품 번호 135 타카치 사중주단의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요하네스 브람스의 교향곡 4번 2단조 작품 번호 98 카를로스 클라이브가 지휘하는 미너 필하모니코의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은지 명음반 오늘 첫 곡입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첼로와 바소 콘티노를 위한 소나타 1번 B플랫 장조 안너 빌스마의 첼로 딕 코스터 헤르만 회바테의 첼로 안소니 우드로우의 비올로네 구스타프 레오나르트의 합시코드 연주입니다.

명인주 명음반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첼로와 바소 콘티노를 위한 소나타 1번 B플랫 장조, 안너 빌스마의 첼로, 닉 코스터, 헤르만 회바트의 첼로,

안토니 우드로우의 비올로네, 구스타프 레오나르트의 합시코드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브람스의 교향곡 4번입니다. 뭐 숱한 명연들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 연주로 돌아오게 됩니다. 스테레오라는 좋은 음질 감안하면요. 요하네스 브람스의 교향곡 4번 2단조 작품번호 98,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주연하는 비너 필하모니카의 연주입니다.

보통 부자지간이 모두 같은 업종에 종사를 하면 아버지가 대가일 경우 자식은 그 그늘에 가려서 헤어나오기가 힘들죠. 이 루돌프 제르킨과 피터 제르킨의 관계처럼요. 하지만 이 경우는 좀 다릅니다. 카를로스 클라이버는 에리 클라이버라는 거장이 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성을 또 유지해 나갔던 거장 지휘자입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맴도는 몇 안 되는 그의 음반 가운데 대표적인 음반이었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교향곡 4번 2단조 작품 번호 98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지휘하는 비너 필하모니코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볼팡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가곡입니다. Das Lied der Trennung, 이별의 노래, KL 519, 소프라노 이름가르트 제프리트의 노래, 에릭 베르바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볼프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이별의 노래 쾌열 519, 소프라노 이름가르트 제프리트의 노래 에릭 베르바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특집으로 넘어갑니다. 베토벤 후기 현악사중주 전곡감상 시리즈, 오늘 그 마지막 순서 현악사중주 16번 F장조 작품 번호 135 전해드립니다. 베토벤한테는 조카가 있었죠. 칼을 여러 가지로 속을 썩이지만 베토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은 후에 군인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죠. 베토벤이 여러 가지로 힘을 쓴 덕분에 카를은 희망대로 군대 근무를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12월 말 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돌아오면서 추위에 시달린 탓인지 베토벤의 건강은 악화됩니다. 카를이 군대에 간 다음 날인 1월 3일 변호사 바흐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곡된 이 곡은 베토벤 만년의 어떤 해탈에 이른 심정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품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죠. 이 곡에서 보이는 수수께끼 같은 특징, 여러 가지 추측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곡은 후기의 여러 사중주 곡 가운데서 가장 규모가 작고 악장수도 다시 사악장으로 되어 있고요. 각 악장은 아주 간결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둘째로 다른 후기 작품에서는 볼 수 없는 이상할 정도로 해방적인 어떤 밝은 분위기, 또 투명한 그런 부분들, 이런 분위기가 1, 2, 4악장을 지배하고 있죠. 3악장만 정반대로 베토벤 만년 특유의 어떤 정신적인 부분이 강조된 중후함을 보여주고 있어서 현저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4악장에는 Der Schuberfassene Entschluss, 힘들게 내린 결심이라고 이상한 표제가 붙어 있고요. 또 그 유명한 Muss es sein, 그래야만 할까, Es muss sein, 그래야만 한다 라는 어떤 불가해한 동기가 쓰여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 건지가 이 작품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뭐 여러 가지 설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진정한 이유는 베토벤만이 알 수 있겠죠. 이걸 일상생활에서 가정부에 급료를 주어야 하는 문제에 대한 문답이라고 하는 그런 약간 우스운 설이 있는가 하면, 또 신비한 그런 신비주의적인 해설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듯한 것들도 있지만 이런 것은 뭐 진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악의 없는 장난일 수도 있고 심각한 수수께끼인지도 모르죠. 이런 본질적인 특색과 외면적인 특색이 이 곡을 다양하게 평가하게 합니다. 베커는 이 곡을 에필로그적인 성격이 지닌 희귀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토벤 최후의 작품이 마지막 현악사중주가 이렇게 간명한 구조로 끝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현악사중주 16번 F장조 작품번호 135, 타카치 사중주단의 연주입니다.

루드빅 반 베토벤의 현악 4중주 16번의 부장주 작품 번호 135 타카치 4중주단의 연주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토벤의 현악 4중주 후기 현악 4중주 전곡 감상 시리즈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후기 현악 4중주에 다가가는 그런 첫걸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후반부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4번입니다. G단조 작품 번호 40, 타마슈 마사리의 피아노, 유리 아르노비치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의 연주입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4번 G단조 작품번호 40 타마슈 바사리의 피아노 유리 아르노비치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명인주 명반 오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1949년 미국의 항공기 엔지니어였던 에드워드 머피 대위가 남긴 우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결국 잘못된다. 그리고 머피의 법칙과 함께 자주 언급되는 경험 법칙으로 검퍼슨의 법칙이 있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날 확률은 그걸 얼마나 바라는가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간절히 바라지 않는 일일수록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간절히 바라는 일일수록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는 얘기죠.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비의 홍소연입니다. 중요한 발표 날에만 알람이 울리지 않는다거나 절대로 늦으면 안 되는 날, 지하철이 지연되는 일. 이렇게 머피의 법칙을 좀 더 냉소적으로 비튼 게 이 컴퍼슨의 법칙인데, 이상하게도 그 반대의 법칙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게 인간의 기억인데요. 우리는 불쾌한 사건과 나쁜 우연을 더 강하게 기억하는 인지 편향, 그러니까 선택적 기억을 갖고 있다는 거죠.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충격을 남기기 때문인지 우린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을 더 오래 기억하곤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의 기억을 좀 바로잡아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슬픈 일 못지않게 기쁜 일도 많았단다. 이렇게 말이죠.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나빠질 수가 없죠. 6월 26일 금요일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Always look on the bright side of life. 언제나 밝은 면을 보세요. 영국 작곡가 에릭 아이들의 노래로 문 열었습니다. 영화 이보다 좋을 순 없다 엔딩곡으로 삽입돼서 더욱 사랑을 받게 된 노래죠. 삶이 시궁창처럼 보인다면 네가 잊어버린 게 뭔가 있을 거야. 그건 웃고 미소 짓고 춤추고 노래하는 것. 입을 오므리고 휘파람을 불어봐. 어서. 진심이야. 네가 잃을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힘내 오래된 친구. 어서 웃어봐. 아트 가펑클의 음성으로 금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첫 곡 함께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축제나 축구 경기장, 아 축구 얘기하니까 오늘 좀 그런데요. 심지어 장례식장에서도 애창 된다고 하네요. 아이고, 머피의 법칙도 모자라서 더 냉소적인 검퍼슨의 법칙까지 있다니요. 뭐 머피의 법칙이든 검퍼슨의 법칙이든 간에 모조리 비껴가는 행복한 주말 만들어 가시길. 나쁜 일, 슬픈 일보다는 기쁜 일, 좋은 일만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첫 곡의 효과가 아주 강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윤영님, 불금 되세요 해주셨고요. 박봉룡님, 아, 이 멋진 노래를 노날에서. 양승무님, 노날의 콩님들은 노날의 법칙에 따라 4시가 되면 93.1로 들어옵니다. 아, 이 법칙은 좀 마음에 드네요. 저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계속해서 주문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대바흐의 둘째 아들이죠. 카를 필립 엠마뉴엘 바흐의 존 멀릿, 여름의 노래 이어집니다. 이 바로크에서 고전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이 고전주의 시대를 개척했던, 그 당시에는 꽤나 많은 영향을 끼쳤던 작곡가죠. 이 노래는 대자연과 여름의 풍경을 창조한 신에게 감사하는 종교적인 노래입니다. 바리톤 클라우스 마르텐스, 루트거 레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고전주의 시대 가곡 두 작품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는 요제프 하이든의 파스토랄 송 목가였어요. 영국 런던에 머물던 시절 만든 영어 가사의 가곡입니다. 그 당시 가깝게 지냈던 의사 헌터의 아내 앤 헌터가 지은 시에 곡을 붙였다 그래요. 이 목가라고도 불리지만 또 첫 가사로도 제목을 많이 알고 계세요. 어머니는 내게 머리를 묶으라고 말씀하시네. 무슨 사연일까요? 사랑하는 연인 루빈이 멀리 떠나서 슬픔에 잠긴 소녀가 다른 아이들처럼 단장하고 외출하라는 어머니의 잔소리에도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한탄하는 가사를 담은 서정적인 노래였습니다. 남성 소프라노 니콜로 발두치의 음성이었고요. 안나 파라디소의 포르테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먼저는 대바흐의 둘째 아들 카를 필립 에마뉘엘 바흐의 여름의 노래였죠. 바리톤 클라우스 메르텐스가 불렀고요. 루테거 레미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19세기 프랑스 작곡가 샤를 구노 신부를 지망했을 정도로 신앙심이 깊었다고 전해지는 그의 성가곡, 합창곡 들어보시죠. 상투스, 거룩하시도다. 소프라노 제시 노먼, 알렉산더 깁슨이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암브로시안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샤를 구노의 장엄하고도 거룩한 성가곡이었습니다. 상투스. 소프라노 제시 노만, 알렉산더 깁슨이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암브로시안 합창단의 하모니가 함께했습니다. 서혜수님께서 소리에서 윤기가 좔좔 흐른다고. 이진희님, 지금 하늘에 하얀 크로아상이 둥둥 떠 있는 것 같아요 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비슷하긴 한데 이진희님께서 출출하신 것 같은데요. 크로와상이 드시고 싶은 건 아니신지. 아 근데 정말 예 빵 모양이긴 합니다. 또 행복한 금요일 오후 보내고 계신 유경희님 이어폰 꽂고 양산 쓰고 나오셨대요. 산책하면서 노날과 함께 하고 계시다고 햇살과 살랑살랑한 바람이 좋군요 하셨는데 계신 곳이 또 그렇게 덥지 않다니 너무 다행이에요. 허정님은 지금 내일 동생들 내외와 함께 촌사람 6명이 서울에서 있는 친척 결혼 참석차 1박 2일 나들이를 할 계획인데 날씨가 덥다니 걱정이라고. 그러게요. 오늘부터 좀 기온이 올라서 내일은 더울 것 같긴 한데 아 이럴 때 이게 또 머피의 법칙, 검퍼슨의 법칙이 아 작용되는 건가요? 너무 덥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오늘 첫 곡의 주문을 걸어드리고 싶은 분이세요. 공음집님, 정말 오랜만에 오셨는데 폐렴으로 잠깐 입원했다가 퇴원 후에 자택에서 몸조리하면서 노날 접속하셨다고. 오늘 첫 곡 언제나 밝은 면을 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 공은집님께 외쳐드리고 싶네요. 힘내세요.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아프리카 지역의 노래였습니다. 말라이카. 이게 스와힐리어로 천사란 뜻이라고 하죠. 이 천사는 사랑하는 여인을 가리킵니다. 아프리카에도 지참금 제도가 있었나 봐요. 뭐 이렇게 소나 염소를 제물로 줘야 하는. 가난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는 한 청년의 가슴 아픈 사랑 노래였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지고 사랑받은 버전일 것 같아요. 해리 벨라폰테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가수 미리암 마케바의 하모니로 오늘 함께했습니다. 19, 20세기 프랑스 작곡가 주엘 마스네 오페라 도사 중에서 2막에 나오는 자라스트라의 아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의 도사를 가리키죠. 아, 바헤, 바헤, 아스트르 드몬 시엘. 천국이여 모습을 드러내다오. 테너 롤란도 비아선, 에블리노 삐도가 지휘하는 라디오 프랑스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주 마스테의 오페라 두 편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만홍 중에서 산막에 나오는 만홍의 아리아였어요. 오베이송 깡 레흐와 아벨레. 항상 부드러운 사랑을 따르세요. 이 허영기 많은 그녀가 그 돈 많은 부자 애인을 등에 업고 파리 사교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젊음과 미모를 한껏 뽐내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봄은 매우 짧아요. 사랑하고 노래하고 끊임없이 웃어요. 우리가 언제나 스무 살은 아니잖아요. 젊음을 즐깁시다. 소프라노 키리텍 하나와 제프리 테이트가 지휘하는 코벤트 가든 로얄 오페라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줄 마스네 오페라는 도사였습니다. 이막에 나오는 자라스트라의 노래 천국이여 모습을 드러내다오. 테너 롤란도 비아손이 불렀고요. 에블리노 삐도가 지휘하는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후안 데 디오스 필리베르토의 까메니또 작은 길 들어보시죠. 파트리샤 노라, 후안 가르시아 카피가 지휘하는 스페인 방송 교향악단과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20세기 아르헨티나 작곡가입니다. 후안 드 디우스 필리베르토의 까미니또, 작은 길이었어요. 사랑하는 연인이 떠난 뒤 두 사람이 함께 걷던 작은 길을 보면서 추억하는 애절한 노래였습니다. 이 아르헨티나의 싱어송라이터라 그래요. 파트리샤 노라의 음성, 후안 가르시아 까피가 지휘하는 스페인 방송 교향악단과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박명근님, 이 곡은 어떻게 들리셨나요? 지금 독립기념관에서 노래의 날개 위에 듣고 계시다고. 참 새롭다고. 그쵸?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음악은 또 달리 들립니다. 아까 해리 벨라폰테의 음성에 무척 반가워하시면서 반응해 주셨는데 제가 뒤늦게 이름을 봤네요. 김재명님, 반갑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19세기는 악보 출판과 연주 문화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시대였습니다. 작곡가의 수 자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던 시대였는데요. 뭐 우리가 오늘날 기억하는 작곡가들은 슈베르트, 슈만, 브람스나 베르디, 바그너 같은 거장들이죠. 하지만 19세기 음악계는 지금보다 훨씬 넓었고 경쟁도 치열해서 오히려 생전에는 지금의 거장들보다 더 큰 인기를 누렸던 작곡가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빈에서 성악 교육자와 작곡가로 명성을 누렸지만 지금은 데 또르나 미오베네 같은 몇몇 성악곡으로만 알려져 있는 오스트리아 작곡가 하인리 프로흐. 오페라 마르타로 유럽 전역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지금은 공연이 크게 줄어든 독일 작곡가 프리드리 폰 플로터. 당대 오페레타의 스타 작곡가였으나 지금은 일부 서곡만 자주 연주되는 오스트리아 작곡가 카를 밀레커와 프란츠 폰 주페. 이들은 19세기, 그리고 사후보다 생전에 더 유명했던 작곡가들이죠. 이렇게 된 이유는 단지 작곡가의 수가 많았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클래식 명곡이라고 불리는 작품들만 레파토리에 남게 됐고 그 결과 한때는 큰 인기를 누렸지만 후대의 기준에서 혁신성이 부족하거나 시대적 취향에 지나치게 묶여있던 작곡가들의 작품은 자연스럽게 잊혀졌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음악계에는 한때는 스타였지만 오늘날에는 이름조차 낯선 작곡가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때 명성을 떨쳤으나 금세 잊힌 가곡 작곡가 가운데 자신보다 아리아와 변주가 살아남아 오늘날까지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게 만드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하인리 프로흐. 우리에게 프로의 이름을 기억하게 해주는 아리아와 변주는 독일어로 이 그리움은 어디서 오는가? 보에어 디제스제넨. 이탈리아어로는 오 돌아와주오 나의 사랑이여, 데 또르나 미오 베네로 불리는 곡인데 이 노래는 작자 미상의 이탈리아어 사랑시에 프로우가 독일어 텍스트를 붙였고요. 두 개의 언어 버전으로 출판한 주제와 변주곡입니다. 오 돌아와주오 나의 사랑이여, 내 다정한 연인이여, 가엾은 이 마음의 고통에 잠시라도 쉼을 주소서. 그대 때문에 이 가슴은 더 이상 평화를 누리지 못하니 오직 그대와 함께할 때만 나의 사랑이여 행복할 수 있으리. 오늘날 프로우의 이름을 기억하게 해주는 아리아와 변주곡 오 돌아와주오 나의 사랑이여입니다.

하인리 프로흐의 돌아와줘 그대, 작품 번호 164, 소프라노 나탈리 데세, 미카엘 쉔반트가 지휘하는 베를린 교향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페라는 잊혔지만 아, 이 아리아는 잊을 수가 없죠. 프리드리히 폰 플로터의 오페라 마르타 중에서 마파리 뜻 아모레 꿈과 같이 오늘 끝곡으로 골랐습니다. 테너 유시 비올링이 부릅니다.

뮤시 비올링의 음성에 박수를 치고 싶어지네요. 프레드리 폰 플로터의 오페라 마르타 중에서 꿈과 같이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내일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아나운서 홍소연이었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아니, 땅에 박혀있는 말뚝이 마치 뿌리 내리고 있는 나무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나무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나무라고 부릅니다. 뿌리와 가지가 없어도, 잎과 꽃이 없어도 나무는 나무입니다. 무엇이든 누구든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다른 모습으로 서 있다 해도 그 바탕과 이름을 지키며 살아갈 수도 있는 걸까요? 나무처럼 또 말뚝처럼 말이죠. 김정민, 김소연, 김선희 작곡 나무 그늘 오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감성밴드 나봄의 연주입니다.

김정민, 김소연, 김선희 작곡, 나무, 그늘 오늘 첫 곡을 함께 하셨네요. 감성밴드 나봄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풍계마을 이명조 시인의 나무는 죽어서도 나무다 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또 어디에 있든 변치 않는 나무의 바탕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데요. 나무처럼 우리를 우리답게 늘 지켜주는 본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실까요? 우리 음악도 우리의 본성을 지킬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 한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최진비 편곡 여름의 조각들 이어드리죠. 천지윤의 희금과 박윤의 기타, 김정균의 퍼커션 연주입니다.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신관사또가 남원으로 부임하는 대목을 노래했습니다. 두 번째 달 편곡 신현마저. 고영렬의 노래와 두 번째 달의 연주로 함께 하셨네요. 그리고 앞서 보내드린 곡은 최진배 편곡 여름의 조각들 들으셨습니다. 천지윤의 희금과 박윤의 기타, 김정균의 퍼커션 연주입니다. KBS 클래식 FM의 FM 풍요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년의 향기에 이어서 전해드리죠.

18세기까지도 조선에서 유리 거울은 흔치 않은 물건이었습니다. 대부분 청동이나 백동으로 만든 거울을 사용했죠. 이런 금속 거울은 자주 갈고 닦아주어야만 제 기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거울을 만드는 사람은 경장, 거울을 갈고 닦는 장인은 마경장이라고 했죠. 청동, 백동 거울을 연마할 때는 여러 가지 숫돌과 들기름을 사용했다는데요. 이렇게 공들여서 수시로 갈고 닦지 않으면 거울에 녹이 생겨서 사물을 제대로 비출 수 없었습니다. 연산군 일기를 보면 연산군이 마경장 15명을 대령하지 않았다며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궁궐에는 아무래도 거울이 많았을 것이고 그래서 거울 가는 전문가들이 여러 동원돼야만 그 많은 거울을 깨끗하고 빛나게끔 유지할 수 있었겠죠. 조선 잡사라는 책에 실려있는 홍현성 교수의 글 내용을 간추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유리 거울이 널리 보급되면서 마경장들은 더 이상 거울을 갈고 닦을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 후로 이들은 여러 금속 기물을 닦는 일을 하게 됩니다. 금속의 광택, 즉 빛을 찾아주는 일을 한 것이죠. 조선 후기 문인 조수삼의 추제집에는 거울을 가는 장인 마경장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떠오르는 달을 보면 거울 가는 법을 깨닫게 되지. 그가 달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거울을 가는 것은 단지 사물을 비추게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빛을 끄집어내는 일이라는 것 아니었을까요?

오늘 천년의 향기 평농 듣고 왔습니다. 가곡 평농의 반주 선율을 따로 떼서 단소와 양금 병주로 연주한 곡이었는데요. 홍종진의 단소 연주, 안승훈의 양금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공우영 작곡 창경궁의 봄 달빛, 한양 대금 앙상블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금요일 FM 풍류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세요. 이어서 김영지 작곡 논두렁길 이어드리죠. 김진과 김나영의 해금, 최영진의 저음 해금, 김영지의 장구장단입니다.

김영재 작곡 논두렁길, 김진과 김내영의 해금, 최영진의 저음 해금, 김영재 장구장단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진열해 놓은 베스트 상품 중 하나를 고르는 건 참 편하긴 하지만 그 편리함의 함정에 오래 머물다 보면 개인의 취향 스펙트럼은 점점 평균치로 좁아져 버린다. 알고리즘이 수많은 사람들의 취향을 일정한 경계선 안에 정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가끔은 일부러 불편한 과정을 경험하곤 하는데 과거 우연히 발견한 새로운 장르의 노래가 내 출퇴근길에 활력이 되어준 기억 덕분이다. 순위대로 들었다면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일이었다. 주는 대로 평안히 듣다 보면 누군가가 내 취향을 정해버릴지도 모른다. 오하림의 나를 움직인 문장들이라는 책에서 몇 부분 읽어드렸습니다. 요즘은 가만히 있어도 수많은 콘텐츠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인터넷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모아서 순위대로 진열을 해놓았죠.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취향은 그 정해진 보기 안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나만의 취향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찾아낸 것,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글쓴이는 때로 불편함을 무릅쓰고 내 눈앞에 진열된 것 이외에 다른 것들을 찾아 나선다고 합니다.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남들이 진열해 놓은 것 중에서 고르는 일은 참 편하지만 거기에서 그쳐버린다면 정말로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것들을 영영 찾지 못하고 말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가끔은 우연한 만남을 기대하면서 보물을 찾으러 떠나봤으면 좋겠네요.

FM 풍류마을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일상 속의 작은 멋과 풍류 이야기, 풍류 오늘을 거닐다 나눠봤습니다. 국립 나주박물관에서는 2026년 기획특별전 모던시대 선비의 안목이 머문 자리라는 전시를 열고 있습니다.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지역 지식인들이 가졌던 시대적인 고뇌와 또 일상의 삶을 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시대에 따라 또 지역에 따라 선비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는 많지가 않은데요. 그 삶을 좀 더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많아지면 좋겠네요. 오늘 주말 앞둔 금요일입니다. FM 풍류마을 평온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백승주였습니다.

0: KBS 교향악단이 7월 정기연주회 무대에서 지휘자 안토니 헤르무스, 바이올리니스트 네마냐 라드로비치와 만납니다. 오는 7월 9일 저녁 8시 KBS 교향악단은 제820회 정기연주회에서 안토니 헤르무스 지휘로 바게나르의 시라노 드 베르주라크 저곡, 네마냐 라드로비치의 바이올린 협연으로 프로코피에프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2번, 그리고 라우마니노프의 교향적 무곡을 연주합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지휘자 안토니 헤르무스가 KBS 교향악단 정기 연주회 무대에 데뷔하는 이 공연을 KBS 클래식 FM은 7월 9일 저녁 8시부터 롯데 콘서트홀에서 전국에 중계방송합니다. KBS 교향악단 정기 연주회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지상에서 올려다보는 구름은 참 매력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통과하는 구름, 창밖으로 보이는 폭신한 이불 같은 구름은 더 매력적이죠. 거기 있지만 손에 잡히지 않는 구름, 하늘과 땅 사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자유로운 형태, 있으면서도 없고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고 한없이 약해 보이지만 때론 태풍

먹구름도 친구로 삼으면서 구름처럼 자유롭게, 구름처럼 여유롭게, 구름처럼 홀가분하게 금요일 저녁을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곡 모두 구름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루도비코 에이나우디의 누볼레 비앙케 흰 구름이라는 곡이었죠. 이 곡을 오늘은 네덜란드, 한국계 네덜란드 하피스트입니다. 라비니아 메이어의 하프 솔로 연주로 들으셨고요. 이어드린 곡은 먹구름이었어요. 우쿤이라는 곡이었는데요. 호주의 원주민 가수죠. 구름우레 노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KBS 콩을 통해서 청취하면서 보내실 수 있고요. 또 문자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샵9310인데요.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허윤정의 첼로 그리고 박종훈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박종훈이 작곡한 곡인데요. 보사노바 리듬의 연주 첼로 블라썸 들어보시죠.

페리 코모의 노래로 익숙한 곡이죠. 파파 러브스 맘보였습니다. 이 곡을 오늘은 일본의 가수 카오루 나카소네의 목소리로 들으셨고요. 그 전에는 박종훈이 작곡한 첼로 블라썸. 이 곡은 허윤정의 첼로, 박종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4357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입니다. 아, 언제라도 좋으니 이 노래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깐소네를 정하셨는데 이탈리아의 록밴드죠. 일 로베시오 델라 메달리아, 그냥 RDM 또는 RDM이라는 이니셜로 더 익숙한 팀이죠. 루이스 바칼로프가 프로듀서로 함께 했던 팀인데요. 그들이 노래하는 라미아 무지카, 나의 음악, 그들의 대표곡이죠. 들어보시죠.

두 곡의 이탈리아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안나 옥사의 노래였어요. 그 허스키 보이스로 아주 강렬하게 노래하는 가수죠. 안나 옥사가 노래한 사랑이 태어날 때 Quando nasce un amore라는 곡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는 Il rovescio della medaglia, 메달의 뒷면, 동전의 뒷면이라는 의미의 또는 RDM이라는

이니셜로 많이 기억하는 이탈리아 록밴드의 노래 La mia musica, 나의 음악이었습니다. 0457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입니다. 며칠 전에 문자로 보내온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이야기였죠. 음악 수행평가에서 열심히 외워서 어떤 악기가 나오는지 다 맞췄다고 자랑했던 그 귀여운 사연 전해드렸는데요. 그때 신청했던 그 음악 오늘 함께 들어보죠. 베토벤의 칠중주의 1악장으로 시험을 봤다고 했는데 오늘은 좀 더 귀여운 주제가 나오는 3악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베토벤의 칠중주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20 가운데 총 6개의 악장 가운데 3악장 주제와 변주입니다. 이 칠중주에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바스 그리고 클라리넷, 호른, 바슨 이렇게 관악기들이 함께한 칠중주입니다. 오늘은 70-80년대 독일에서 활동했던 실레악 앙상블 베를리너 솔리스텐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베토벤의 7중주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20 가운데 3악장 주제와 변주였습니다. 4대의 현악기와 3대의 관악기가 함께한 7중주였어요. 베를리너 솔리스텐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을 위한 선물, 음반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클래식 피아니스트가 연주한 지브리 애니메이션 명곡집 지브리 무비스 피아노 인 더 스카이 LP입니다. 예쁜 하늘색 컬러 LP에 이웃집 토토로, 붉은 돼지,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비롯한 주옥 같은 히사이 시조의 음악 14곡이 담겨 있는데요. 2010년 16회 쇼팽 국제 콩쿠르에서 3위에 입상하기도 했던 프랑스 출신의 클래식 피아니스트 기욤 마송이 연주합니다. 천장 한정판 LP 지브리 무비스 피아노 인 더 스카이 앨범을 우리 청취자 5분께 선물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

선물방에 이벤트 신청 게시판에 오셔서 신청의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선물방에 당첨자 확인란을 통해서 공지하겠습니다. 이번 선물에 들어있지 않지만 네, 히사이시조의 애니메이션 음악 한 곡 전해드리죠. 벼랑 위의 포뇨, Ponyo on the Cliff by the Sea. 이 곡을 오늘은 프랑스 출신의 재즈 가수, 일본에서 인기가 참 많습니다. 클레망틴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음악 애호가 중에는 전 세계 공연장에 실시간 공연 예정표를 펼쳐본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베를린에선 어떤 공연이 열릴까? 뉴욕과 파리에선 또 어떤 공연이 열릴까? 런던의 여러 공연장엔 어떤 연주자들이 준비하고 있을까? 지구본을 돌려보던 어린 시절처럼 그런 재미를 느껴볼 수 있겠죠. 런던의 하이드파크 동쪽 옥스퍼드 스트리트역에서 두 블록 떨어진 곳에는 작고 유서 깊은 공연장 위그모어 홀이 있습니다. 로열 알버트 홀처럼 웅장한 공연장

양은 아니지만 연주자의 숨소리까지 음악이 되는 위그모홀의 공연엔 특별한 감동이 있지요. 125년의 역사를 가진 위그모홀은 550석 정도 규모의 콘서트홀입니다. 와인색 의자로 채워진 객석은 요즘 지어지는 공연장의 화려함이나 편리함과는 거리가 있지만 바로 그 점이 더 매력적이지요. 위그모어 홀 무대에서 가장 멋진 건 연주자가 등장하는 문입니다. 마치 연극 무대의 세트 같은 문이 오른쪽과 왼쪽에 하나씩 있는데 연주자가 마치 자기 방의 문을 열고 들어서듯 무대로 나오면 다른 어떤 공연장보다도 친근한 분위기가 만들어지죠. 위그모어 홀은 그랜드 피아노 한 대 넣으면 딱 적당한 규모여서 성악가나 독주자, 실내악을 위한 최고의 공연장으로 꼽힙니다. 피아니스트의 손가락이 어떻게 건반 위를 춤추는지, 3중주나 4중주를 연주하는 실내악단이 어떻게 연주를 조율하는지 많은 것을 섬세하게 보고 느낄 수 있죠. 아르투르 루벤슈타인이 마지막 무대로 이곳을 고집했던 이유도 알 것 같고 벤자민 브리튼이 이 공연장에서 수많은 곡을 초연한 것도 어쩐지 당연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2023년 1월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런던 데뷔 무대로 위그모어 홀을 택한 것도 참 멋진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데뷔 무대에서 임윤찬은 존 다울랜드가 작곡하고 윌리엄 버드가 편곡한 파바나 라크림의 눈물의 파바네를 연주했죠. 16세기 말 엘리자베스 1세 시대의 영국을 뒤흔들었던 히트곡, 음악의 역사에서 멜랑콜리를 가장 아름다운 미학으로 끌어올린 작품으로 꼽히는 바바나 라크리메는 런던의 이 작고도 위대한 연주홀에 또 런던의 청중들에게 선물하는 가장 멋진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공연장을 선택하는가, 어떤 공연장을 특별히 사랑하는가, 연주자의 선택을 보면 그 연주자의 예술과 철학이 보이기도 하죠. 임윤찬과 위그모홀은 최고의 조합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550석 규모의 공연장이 125년의 역사를 지켜왔다는 건 공간도 특별하고 공연도 충만함을 준다는 의미겠죠. 놀랍게도 위그모어홀에서는 1년에 500회 넘는 공연이 열리고 모든 공연이 기획 공연이라고 하네요. 위그모어홀에는 엄숙한 정장을 차려입은 청중보다 퇴근길에 음악을 들으러 온 것처럼 보이는 청중이 더 많다고 하죠. 저녁 식사로 음악을 들으러 온 청중들, 정말 멋지죠. 그런 마음에 화답하듯 위그모홀에서는 35살 미만이면 5파운드의 공연 티켓을 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위그모홀의 매력 중에는 인터미션 이벤트도 있죠. 인터미션이 시작되면 청중들은 우르르 지하로 내려가서 수많은 연주자의 초상화가 걸린 공간에서 와인이나 샴페인을 마신다고 하네요. 언젠가 그런 저녁을 보낼 수 있다면 무척 행복할 것 같습니다.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런던 위그모어홀에서 연주한 존 다울랜드의 바바나 라크리메, 눈물의 파반네를 들어봤습니다. 이 곡은 존 다울랜드가 류트를 위해서 쓴 곡인데 동시대 음악가 윌리엄 버드가 건반을 위해서 편곡했고 그 편곡을 임윤찬이 피아노로 연주해 주었죠. 이번에는 위그모어홀을 자신의 마지막 무대로 선택했다는 피아니스트 아르투르 루벤슈타인의 연주한 곡 전해드리죠. 쇼팽의 즉흥 환상곡 C샵 단조, 작품 번호 66입니다.

아르투르 루빈슈타인의 피아노 연주로 쇼팽의 즉흥 환상곡 C샵 단조 작품 번호 66 들으셨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래식 FM의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음악을 들려드리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음악이 음악의 세계로 더 깊숙이 여행하기 위한 장르 특집 두 번째 편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보사 파라 보세, 당신을 위한 보사노바인데요. 한여름의 활기와 열기가 가득한 7월, 한국을 대표하는 보사노바 아티스트 나희경과 함께 우리가 잘 몰랐던 보사노바의 구석구석을 탐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나희경의 해설과 함께 보사노바 명곡들을 감상해보고, 7월 16일 목요일에는 나희경과 5인조 보사노바 밴드가 함께하는 스튜디오 콩 라이브도 열립니다. 여름 저녁을 보사노바로 물들일 스튜디오 콩 라이브에는 청취자 여러분도 초대하는데요. 당신을 위한 보사 라이브를 현장에서 듣고 싶은 분은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에 방청 신청 게시판에 신청의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꼭 와야 하는 이유, 함께 오는 분들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적어주신 분들 가운데 약 20분을 초대하겠습니다. 라이브는 7월 16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세상의 모든 음악 방송 시간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요. 방청 신청은 7월 3일 금요일까지만 받겠습니다. 당첨자는 7월 7일 화요일에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헝가리 출신의 가수이자 배우인데요. Eve Boswell의 노래였습니다. It's been a long, long time 이라는 곡이었어요. 원래 빙 크로스비가 불렀던 노래인데 2차 세계대전 말의 히트곡이죠.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을 환영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Night Lights였어요. 이 곡은 제리 멀리건 육중주단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산타나의 곡입니다. 카를로스 산타나가 이끄는 미국의 라틴 블루스 록밴드죠. 산타나의 Love is You라는 연주곡입니다. 카를로스 산타나와 건반 연주자인 멤버 체스터 톰슨이 함께 작곡한 곡입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I Can See Clearly Now 였어요. 원곡 조니 내시의 원곡으로 기억하실까요? 아니면 자메이카의 레게 뮤지션 지미 클리프의 버전으로 많이 기억하실까요? 영화 쿨 러닝에서는 지미 클리프의 노래가 아주 인상적으로 쓰였었죠. I Can See Clearly Now 이 곡을 오늘은 미국의 피아니스트 시몬 디너스틴 그리고 미국의 가수인 티프트 메리트의 연주와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로드 크리에이터의 킹스턴 타운이었어요. 1970년에 발표한 곡이죠. UB40의 리메이크 버전도 많은 사랑을 받았죠. 킹스턴 타운 로드 크리에이터였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 산타나의 Love is You 연주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벨기에 출신의 기타리스트 프란시스 고야의 연주인데요. 엔리코 토셀리의 세레나데 작품 번호 6을 편곡해서 연주한 곡입니다. Cantabile for an Angel 천사를 위한 칸타빌레입니다.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번호 77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였습니다. 다비드 오시트라흐의 바이올린, 조지 쉐리 지휘한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그 전에는 에니코 토셀리의 세레나데를 프란시스코 오야가 기타로 연주해 주었죠. 어느 천사를 위한 칸타빌레, 칸타빌레 for an angel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아프리카의 세네갈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이스마일 로의 노래인데요. 그가 작사, 작곡하고 노래한 아프리카여 단결하라, 샤무 아프리카 들어보시죠.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쓴 브라질 작가 바스콘셀로스는 제제라는 귀여운 소년을 우리 앞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로맹가리가 에밀 아자르라는 필명으로 썼던 자기 앞에 생과 더불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는 작품이죠. 바스콘셀로스는 부모님과 함께 살 형편이 되지 않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친척집을 전전하며 보냈습니다. 성장한 뒤에는 권투선수의 트레이너, 바나나 농장 인부, 어부, 그리고 모델과 배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업을 경험했죠. 한때 브라질의 유명한 탐험가인 빌라스 보아스 형제의 아마존 탐사대에 합류해서 원주민들과 함께 생활한 적도 있는데 원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처절하게 투쟁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바스콘셀로스는 처음으로 글을 쓸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글을 잘 써서도 아니고 글을 써서 자신의 명성을 높이려는 것도 아니었고 다만 기록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삶,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질 역사의 슬픔을 위해서 그는 펜을 들었다고 합니다. 착실한 문학 수업을 받을 기회도 없었던 그는 오로지 현실에서의 경험과 성찰을 문학의 토대로 삼았죠. 작가가 되기로 결심한 과정이 남달랐던 것처럼 바스콘셀로스가 글을 쓰는 방식도 참 독특했다고 하죠. 언젠가는 브라질의 작가들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 내내 바스콘셀로스는 구석에 앉아서 글을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디에서라도 글을 쓸 수 있어야 작가라고 생각한다는 그의 작업 방식을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랫동안 구상하고 빠른 시간 동안 폭풍처럼 쓰는 것이 바스콘셀로스의 글쓰기 방식이라고 합니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집필할 때도 그랬다고 하죠. 작품을 쓰기 시작해서 타이핑을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2일. 하지만 작품을 구상하고 펜을 들기까지 거의 20년이 걸렸다고 바스콘셀로스는 말합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구축한 이야기를 단숨에 써내는 바스콘셀로스의 글쓰기가 마치 에스프레소 커피를 추출하는 과정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에서 제제에게 인생을 알려주던 뽀르뚜가 아저씨의 모습에는 누구보다 절박한 체험으로 삶을 다져온 바스콘셀로스의 모습이 녹아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맑은 소년이 그리울 때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꺼내 펼쳐보곤 했는데 앞으론 치열한 삶의 모습이 그리울 때도 바스콘셀로스의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꺼내봐야겠다 생각해봅니다.

오늘 저녁의 쉼표 하나에서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쓴 바스콘셀로스의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헨델의 오페라 세르세 가운데 그리운 나무 그늘이여를 존 조지아디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오늘 끝곡 챗 애트킨스의 기타 연주 에스트레이타입니다.

마누엘 봉세의 에스트레이타, 작은 별을 채드 애트킨스의 기타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해진 작가 김미라,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지난 5월 12일 체코 프라하 시민회관 스메타나 홀에서 열린 2026 프라하의 봄 페스티벌 개막 공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페트르 포펠카가 지휘하는 프라하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스메타나의 교향시 나의 조국 전곡을 연주합니다. 프라하의 봄 페스티벌은 동유럽의 전통 있는 예술 축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인 1946년부터 축제의 틀을 갖춘 프라하의 봄 페스티벌. 매년 체코의 민족주의 음악가 스메타나의 기일에 맞춰서 5월 12일에 개막 공연을 해왔는데요. 올해 5월 12일에도 어김없이 프라하의 봄 페스티벌 개막 공연이 열렸습니다. 올해는 특히 체코의 프라하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창단 100주년이 되는 해라서 프라하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프라하의 봄 개막 연주를 맡았고요. 그리고 지휘는 체코 출신의 지휘자이면서 또 연주를 맡은 프라하 라디오 심포니의 음악 감독을 맡고 있는 페트르 포펠카가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생동감 넘치고 체코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잘 표현한 공연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오늘 바로 그 공연 실황 들어보시겠습니다. 페트르 포펠카의 지휘 그리고 프라하 라디오 심포니의 연주로 감상하실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 이 작품은 6곡으로 이루어진 교향시입니다. 조국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체코의 작곡가 스메타나는 체코의 민족 그 전설이나 역사, 자연 경관 등에서 영감을 받아서 민족주의적인 작품으로 그 애국심을 드러내곤 했는데

번째 곡으로 블라니크까지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조국이 전 6곡으로 돼 있기 때문에 6곡을 모두 연주하려면은 70분이 넘고 연주 시간에 따라서는 이제 한 80분가량이 필요한데, 그래서 대개 전곡이 연주되는 일은 좀 드물죠. 하지만 프라하의 봄 페스티벌 개막 공연에서는 항상 스메타나 나의 조국 전 6곡이 모두 연주됩니다. 자, 그럼 스메타나의 교향시 나의 조국 제1곡 비셰후라트, 제2곡 몰다우, 제3곡 샤르카, 제4곡 보헤미아의 목장과 숲에서, 제5곡 타보르, 제6곡 블라니크를 들으시겠습니다. 연주에는 페트르 포펠카가 지휘하는 프라하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스메타나의 연작 교향시 나의 조국을 들으셨습니다. 제1곡 비셰흐라트, 제2곡 몰다우, 제3곡 샤르카, 제4곡 보헤미아의 목장과 숲에서, 제5곡 타보르, 제6곡 블라니크까지 전곡 모두 감상하셨는데요. 연주에는 페트르 포펠카가 지휘하는 프라하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지난 5월 12일 체코 프라하 시민회관 스메타나 홀에서 펼쳐진 2026 프라하의 봄 페스티벌 개막 공연 실황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공연 연주를 맡은 프라하 라디오 심포니의 음반 중에 들으시겠습니다. 안토닌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9번 2단조 작품 95 신세계로부터 가운데 3악장 몰토 비바체 4악장 알레그로 콘푸오코 감상하시겠습니다. 바츨라프 스메타첵의 지휘 그리고 프라하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9번 2단조 작품 번호 95 신세계로부터 가운데 3악장과 4악장 감상하셨습니다. 바츨라프 스메타첵이 지휘한 프라하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FM 실황음악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윤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가곡 배창복입니다.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보다가 칠레에 오래 살았다는 한 교수의 중남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우리가 늘 봐왔던 지도는 태평양이 지도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만 중남미의 지도 중심엔 대서양이 한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다네요. 예전에 세계사 수업을 들을 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유럽 사람들은 그 먼 남미 대륙까지 가서 식민지를 만들었을까? 우리가 늘 봐왔던 지도에서는 양쪽 끝과 끝이었거든요. 두 곳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대서양을 중심으로 지도를 보니 큰 바다가 있긴 하지만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네요. 큰 매듭 하나가 풀리고 나니 복잡하게 엉켜있던 궁금증들이 스르르 풀리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가끔 그런 일이 있죠. 사실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바라보는 방향 하나가 달라졌을 뿐인데 전혀 이해되지 않던 일이 갑자기 이해가 되는 순간 말이죠. 어쩌면 세상에는 당연하다고 믿고 있었던 기준을 살짝 돌려놓는 것만으로도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지 않을까요? 정다운 가곡 오늘 준비한 첫 곡은 최도규 씨 이수인 곡 까치집입니다. 테너 김태현의 노래입니다.

소프라노 남덕우의 노래였습니다. 김춘혜 시곡 네잎클로버 함께 하셨습니다.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최도규시 이수인과 까치집이었는데요. 테너 김태현의 노래였습니다. 양명문시 안익태곡 백합화, 바리톤 황병덕의 노래로, 신원철시 정덕기곡 산수유, 소프라노 김정현의 노래로 감상하시죠.

양명문 씨, 안익태곡 백가파, 바리톤 황병덕의 노래로, 신원철 씨, 정덕기곡 산수유, 소프라노 김정연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고진숙 씨, 조두남곡, 이현철 편곡, 그리움,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인천시립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죠.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그 마을에서 그 집은 제일 가난했다고 한다. 그래도 마당엔 마을에서 제일 큰 살구나무가 있었다. 거기 살구가 잔뜩 열리면 그 집 아이들은 허기를 채우려 온 살구들을 다 따거나 주워들고 왔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크게 혼을 냈다. 마당 밖 살구는 이웃 아이들 먹게 놔두라고 번번이 크게 혼을 냈다고 한다.

할머니였는데 경우 바르기로 유명했다. 고등학생이던 내 눈에도 기품이 느껴졌었다. 그때부터 살구철이 되면 늘 살구의 새콤함보다 먼저 떠오른다. 아무리 가난해도 마당 바깥쪽 살구는 이웃 아이들 먹게 놔두라던 그 할머니의 기품이 먼저 떠오른다.

어떤 처지에도 기품 있고 경호 바른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오늘 첫 곡은 데니 보이, 런던데리 에어였습니다. 루시 홀슈의 리코더, 루드비히 오케스트라였습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듣고 계시고요. 문자는 샵 93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모바일 콩도 늘 열려 있습니다. 새싹이십니다. 2344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9시 40분이 되자 같이 방송을 듣던 남편이 협잡꿈은 언제 나와? 라고 묻네요. 지난 8주년 방송이 너무 재밌어서 남편에게 말해줬더니 이렇게 기억을 하네요. 그러면 후는 누구지? 라고 또 묻습니다. 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재떨이 할 때 재후라고 알려줬습니다. 매일 잘 듣고 있어서 한 번쯤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첫 사연 이런 내용이라니 꽤나 죄송합니다. 저희 집은 이재호 아나운서로 하루를 시작하고 이상엽 아나운서 목소리로 마무리합니다. 협디님의 고급진 중저음과 유머 코드가 딱 제 취향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뭐 협잡꾼이든 협객이든 협심증이든 기억만 해주신다면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희 8주년 방송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됐네요. 9주년도 금방 올 것 같습니다. 또 그때를 기억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새싹이십니다. 윤인혜 씨. 딸과 같이 당밤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 얘기하며 오늘 하루 마무리하고 있네요 하셨는데 아들과 아버지가 만들어낼 수 없는 장면, 아들과 어머니도 좀 만들어내기 희박한 장면이죠. 엄마와 딸만이 가능한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런두런 하루 일과 이야기하고 또 더 나은 내일을 함께 이야기해보는 두 분의 모습 상상만 해도 참 아름답습니다. 새싹 조진흥 씨, 그냥 저는 다른 말 필요 없고 당신의 밤과 음악 너무 좋습니다. 저하고 같은 마음이시네요. 반갑습니다. 뭐 당밤이 좋다는 것 두말하면 입 아프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은파 씨, 당밤은 은근 버스기사님들이 많이 들으세요 하셨는데 저도 버스 타고 가다가 한 번 들어본 적이 있고 택시에서는 자주 들었고요. 대학교 때부터 사실 이 버스를 타면 기사님들에게 꼭 인사를 하고 탑승을 하는 그런 습관을 들였는데 그런 것들이 번져서 요즘 인사하면서 타는 분들 그리고 또 우리 버스기사님들이 인사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아름다운 영향을 제가 끼친 게 아닌가 혼자만의 착각으로 생각해보곤 합니다. 오늘도 이 출근하면서 600번 버스기사님께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하고 출근했습니다. 다 이 당신의 밤과 음악 홍보고 영업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자, 우리 기사님들 안전운전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밤과 음악 채널 고정입니다. 이진학 씨, 뉴스 진행하시는 거 봤는데 뉴스도 이런 음악 프로그램도 다 잘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뉴스보다는 이런 음악 방송이 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라디오의 음악이 너무 좋아서 하루 종일 듣고 있습니다. 일 좀 하게 도와주세요. 크크크 하셨는데 아, 그 청은 거두겠습니다. 저는 이게 제 일입니다. 아, 저도 일 좀 하게 우리 이진학 씨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함께 하실 음악은 존 루터의 현을 위한 모음곡 중에서 3번 오 왈리 왈리입니다. 스코틀랜드 민요죠. 데이빗 로이드 존스가 지휘하는 로열 발레 심포니아입니다.

바리톤 브린터펠의 음성으로 미국 민요 쉐난도아, 전에 들으신 곡은 존 루터의 스코틀랜드 민요 오 왈리왈리, 현을 위한 모음곡 중에 3번이었죠. 데이비드 로이드 존스가 주의하는 로열 발레 심포니아였습니다. 이어서 호주 태생의 20세기 영국 오르가니스트 겸 작곡가입니다. 조지 탈벤볼의 음악 엘로즈입니다. 앨리슨 발섬의 트럼펫, 퀸틴 토마스의 오르간 연주입니다.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 중에서 그대의 찬손, 체 게리다만이나 필립 메칸의 코넷이었습니다. 전해드리신 음악 조지 탈벤볼의 엘러지, 앨리슨 발섬의 트럼펫, 퀸틴 토마스의 오르간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 뇌전증을 앓고 있다고 말씀하신 청취자분의 사연을 듣고 제가 문득 이 뇌전증에 좋은 음악이 있는데 모차르트의 음악이고 생각나면 들려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모차르트의 두 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장추 쾌열번호 448 중에 1악장 알레그로 콘스피리토가 주인공입니다. 2악장 안단테를 더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루드비히 호프만과 잉그리트 헤블러의 피아노 듀오입니다.

병에 좀 호전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모차르트의 두 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디장쥬 괴를번호 448 중에 1악장 알레그로 콘스피리토, 2악장 안단테, 루드비히 호프만과 잉그루트 헤블러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전수진 씨께서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의 연주를 듣고 싶습니다. 브랜든 최의 라머니노프 2번 2악장을 편곡한 프레기에라라고 제목을 붙이셨네요. 갑상새 마음을 극복하고 연주자의 길을 담담히 걷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이번을 위해서 준비한 음악 기도 프레기에라 라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2악장 이 크라이슬러의 편곡으로 만나봅니다. 브랜든 최희의 색소폰 일리아 라슈코프스키의 피아노입니다.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2악장을 편곡한 프레기에라, 전수진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브랜든 최이의 색소폰, 일리아 라슈코프스키의 피아노였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밤의 한 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소설가이자 번역가 배수아의 제18회 김유정 문학상 수상 소감 속의 한 페이지 만나봅니다.

배수아는 소설 1988년의 어두운 방으로 문단에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요일 스키약 식당, 뱀과 물, 푸른 사과가 있는 국도, 독학자 등 기존의 소설 문법과는 다른 소설을 많이 썼습니다. 또한 독일에 자주 머물면서 독일 작품들을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2024년 김희정 문학상을 수상한 소설은 바우키스의 말입니다. 바우키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소설도 아름답지만 수상 소감도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특히 소설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작가들이 어떤 환경에서 글을 쓰는지, 어떻게 지내는지를 단편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느낌을 통해 분야는 달라도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선 배수아는 수상소감에서 시상식에 입고 갈 옷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합니다. 소감 글 속에 그녀가 있는 곳은 독일 베를린 근처인 것 같습니다. 내가 겨울을 제외하고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은 시골의 오두막인데 어둡고 습기가 많은 오두막 서랍장의 옷들은 대부분 조미 슬어 구멍이 가득하다. 게다가 오두막에 장기간 보관한 옷들은 종류를 불문하고 습기로 인한 악취가 풍기므로 조금이라도 감나가는 옷가지를 소유한다는 일 자체가 이곳에선 합리적이지 않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오두막에서의 삶에는 옷차림이 문제가 되는 사회생활이나 사교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여기 시골에서의 내 삶은 여기가 아닌 곳에서 살던 삶과 아주 많이 달라졌는데 그중 한 가지는 예전엔 누더기라고 생각했을 법한 옷차림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다. 어쩌다 아주 가끔 베를린 시내로 가서 친구를 만나기도 한다. 며칠 전엔 베를린의 한 레스토랑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나는 그처럼 잘 차려입고 젊은 그리고 또 아름다운 데다 부유해 보이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것이 놀라웠다. 그건 내가 너무도 오랫동안 멀리 떨어져 있던 풍경이었다. 그러면서 그녀는 오두막 근처에서 따서 말려서 마시는 쇠기풀차며 쇠기풀 씨앗 토핑과 산책길에 한 알음씩 꺾어오는 불가리스 쑥, 여름 내내 어디에나 지쳐진 황금빛 골드루테 따발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허름하고 작은 오두막이지만 그래도 나는 이곳을 사랑하게 된 것 같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이곳에서 글을 썼기 때문이다.

미국 서부 민요 Home on the Range, 언덕 위의 집, 로저 와그너 합창단이었습니다. 함께하신 밤의 한 페이지, 오늘은 배수아 작가의 제18회 김유정 문학상 수상 소감 중에 한 페이지 만나봤습니다. 이어지는 곡 Homeland Eternal,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광민의 피아노입니다.

미국의 클래식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마이클 덜린의 음악이었습니다. 그의 피아노 연주로 나이트 리듬스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라벨의 찌간느입니다. 니콜라 베네디티의 바이올린, 바실리 페트렌코가 지휘하는 로얄 리버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2020년 1월 오스트리아 빈 실황 앨범 중에서 영화 음악가 존 윌리엄스의 음악 쉰들러 리스트 중 기억, 회상, 리멤브런스 안네소피 무터의 바이올린, 존 윌리엄스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전에 들으신 곡은 라벨의 찌간느, 니콜라 베네디티의 바이올린, 바실리 페트렌코가 지휘하는 로열 리버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주제페 마르투치의 녹턴 작품 70의 1,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라스칼라 필하모닉입니다.

주제페 마르투치의 녹턴 작품 70의 1,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라스칼라 필하모닉이었습니다. 안톤 루빈슈타인의 로망스 작품 44의 1, 필립 엉트르몽의 피아노입니다.

슈왕 프렐루드 디 바흐의 전주곡 위에였습니다. 벨기에 출신의 여성 슈앙송 가수 모란느, 프랑스의 기타리스트 겸 작곡가 주앙 펠릭스 랄란느가 함께했습니다. 전해드리신 곡 안톤 루빈슈타인의 로망스 작품 44의 1, 필립 엉트르몽의 피아노였습니다. 스벤센의 로망스 G장조 작품 26입니다. 길 슈암의 바이올린, 오르페우스 체인부 오케스트라입니다.

Where does the time go? 시간은 어디로 흘러가나? A Great Big World, 미국의 남성 듀오죠. 그들의 목소리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6월의 마지막 금요일에 함께한 당신의 밤과 음악, 오늘 끝곡은 드브르작의 Song to the Moon입니다. 요요마의 첼로, 에릭 야콥센이 지휘하는 The Night입니다.

드보르작의 송 투 더 문, 요요마의 첼로, 에릭 야콥센이 지휘하는 더 나이츠의 연주로 끝곡 보내드렸습니다. 금요일 당신의 밤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1949년 미국의 항공기 엔지니어였던 에드워드 머피 대위가 남긴 우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결국 잘못된다. 그리고 머피의 법칙과 함께 자주 언급되는 경험 법칙으로 검퍼슨의 법칙이 있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날 확률은 그걸 얼마나 바라는가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간절히 바라지 않는 일일수록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간절히 바라는 일일수록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는 얘기죠.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비의 홍소연입니다. 중요한 발표 날에만 알람이 울리지 않는다거나 절대로 늦으면 안 되는 날, 지하철이 지연되는 일. 이렇게 머피의 법칙을 좀 더 냉소적으로 비튼 게 이 컴퍼슨의 법칙인데 이상하게도 그 반대의 법칙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게 인간의 기억인데요. 우리는 불쾌한 사건과 나쁜 우연을 더 강하게 기억하는 인지 편향, 그러니까 선택적 기억을 갖고 있다는 거죠.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충격을 남기기 때문인지 우린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을 더 오래 기억하곤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의 기억을 좀 바로잡아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슬픈 일 못지않게 기쁜 일도 많았단다, 이렇게 말이죠.

이 휘파람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나빠질 수가 없죠. 6월 26일 금요일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 깨비에 Always look on the bright side of life. 언제나 밝은 면을 보세요. 영국 작곡가 에릭 아이들의 노래로 문 열었습니다. 영화 이보다 좋을 순 없다 엔딩곡으로 삽입돼서 더욱 사랑을 받게 된 노래죠. 삶이 시궁창

장례식장에서도 애창된다고 하네요. 아이고, 머피의 법칙도 모자라서 더 냉소적인 검퍼슨의 법칙까지 있다니요. 뭐 머피의 법칙이든 검퍼슨의 법칙이든 간에 모조리 비껴가는 행복한 주말 만들어 가시길. 나쁜 일, 슬픈 일보다는 기쁜 일, 좋은 일만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첫 곡의 효과가 아주 강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윤영님, 불금 되세요 해주셨고요. 박봉룡님, 아, 이 멋진 노래를 논알에서. 양승무님, 논알의 콩님들은 논알의 법칙에 따라 4시가 되면 93.1로 들어옵니다. 아, 이 법칙은 좀 마음에 드네요. 저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계속해서 주문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대바흐의 둘째 아들이죠. 카를 필립 엠마뉴엘 바흐의 존 멀리트, 여름의 노래 이어집니다. 이 바로크에서 고전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이 고전주의 시대를 개척했던, 그 당시에는 꽤나 많은 영향을 끼쳤던 작곡가죠. 이 노래는 대자연과 여름의 풍경을 창조한 신에게 감사하는 종교적인 노래입니다. 바리톤 클라우스 마르텐스, 루트거 레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고전주의 시대 가곡 두 작품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는 요제프 하이든의 파스토랄 송 목가였어요. 영국 런던에 머물던 시절 만든 영어 가사의 가곡입니다. 그 당시 가깝게 지냈던 의사 헌터의 아내 앤 헌터가 지은 시에 곡을 붙였다 그래요. 이 목가라고도 불리지만 또 첫 가사로도 제목을 많이 알고 계세요. 어머니는 내게 머리를 묶으라고 말씀하시네. 무슨 사연일까요? 사랑하는 연인 루빈이 멀리 떠나서 슬픔에 잠긴 소녀가 다른 아이들처럼 단장하고 외출하라는 어머니의 잔소리에도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한탄하는 가사를 담은 서정적인 노래였습니다. 남성 소프라노 니콜로 말두치의 음성이었고요. 안나 파라디소의 포르테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먼저는 대바흐의 둘째 아들 카를 필립 에마뉴엘 바흐의 여름의 노래였죠. 바리톤 클라우스 메르텐스가 불렀고요. 루테거 레미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19세기 프랑스 작곡가 샤를 구노 신부를 지망했을 정도로 신앙심이 깊었다고 전해지는 그의 성가곡, 합창곡 들어보시죠. 상투스, 거룩하시도다. 소프라노 제시 노먼, 알렉산더 깁슨이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암브로시안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샤를 구노의 장엄하고도 거룩한 성가곡이었습니다. 상투스. 소프라노 제시 노만, 알렉산더 깁슨이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암브로시안 합창단의 하모니가 함께했습니다. 서예수님께서 소리에서 윤기가 잘잘 흐른다고. 이진희님, 지금 하늘에 하얀 크로아상이 둥둥 떠 있는 것 같아요 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비슷하긴 한데 이진희님께서 출출하신 것 같은데요. 크로아상이 드시고 싶은 건 아니신지. 아 근데 정말 예 빵 모양이긴 합니다. 또 행복한 금요일 오후 보내고 계신 유경희님 이어폰 꽂고 양산 쓰고 나오셨대요. 산책하면서 노날과 함께 하고 계시다고 햇살과 살랑살랑한 바람이 좋군요 하셨는데 계신 곳이 또 그렇게 덥지 않다니 너무 다행이에요. 허정님은 지금 내일 동생들 내외와 함께 촌사람 6명이 서울에서 있는 친척 결혼 참석차 1박 2일 나들이를 할 계획인데 날씨가 덥다니 걱정이라고. 그러게요. 오늘부터 좀 기온이 올라서 내일은 더울 것 같긴 한데 아 이럴 때 이게 또 머피의 법칙, 검퍼슨의 법칙이 아 작용되는 건가요? 너무 덥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오늘 첫 곡의 주문을 걸어드리고 싶은 분이세요. 공음집님, 정말 오랜만에 오셨는데 폐렴으로 잠깐 입원했다가 퇴원 후에 자택에서 몸조리하면서 노날 접속하셨다고. 오늘 첫 곡 언제나 밝은 면을 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 공은집님께 외쳐드리고 싶네요. 힘내세요.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아프리카 지역의 노래였습니다. 말라이카. 이게 스와힐리어로 천사란 뜻이라고 하죠. 이 천사는 사랑하는 여인을 가리킵니다. 아프리카에도 지참금 제도가 있었나 봐요. 뭐 이렇게 소나 염소를 제물로 줘야 하는. 가난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는 한 청년의 가슴 아픈 사랑 노래였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지고 사랑받은 버전일 것 같아요. 해리 벨라폰테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가수 미리암 마케바의 하모니로 오늘 함께했습니다. 19, 20세기 프랑스 작곡가 주엘 마스네 오페라 도사 중에서 2막에 나오는 자라스트라의 아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주에의 마스테의 오페라 두 편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만홍 중에서 산막에 나오는 만홍의 아리아였어요. 오베이송 깡 레흐와 아벨레. 항상 부드러운 사랑을 따르세요. 이 허영기 많은 그녀가 그 돈 많은 부자 애인을 등에 업고 파리 사교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젊음과 미모를 한껏 뽐내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봄은 매우 짧아요. 사랑하고 노래하고 끊임없이 웃어요. 우리가 언제나 스무 살은 아니잖아요. 젊음을 즐깁시다. 소프라노 키리테 카나와 제프리 테이트가 지휘하는 코벤트 가든 로얄 오페라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줄 마스네 오페라는 도사였습니다. 이막에 나오는 자라스트라의 노래 천국이여 모습을 드러내다오. 테너 롤란도 비아손이 불렀고요. 에블리노 삐도가 지휘하는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후안 데 디오스 필리베르토의 까메니또 작은 길 들어보시죠. 파트리시아 노라, 후안 가르시아 카피가 지휘하는 스페인 방송 교향악단과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20세기 아르헨티나 작곡가입니다. 후안 데 디오스 필리베르토의 까미니또, 작은 길이었어요. 사랑하는 연인이 떠난 뒤 두 사람이 함께 걷던 작은 길을 보면서 추억하는 애절한 노래였습니다. 이 아르헨티나의 싱어송라이터라 그래요. 파트리샤 노라의 음성, 후안 가르시아 까피가 지휘하는 스페인 방송 교향악단과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박명근님, 이 곡은 어떻게 들리셨나요? 지금 독립기념관에서 노래의 날개 위에 듣고 계시다고. 참 새롭다고. 그쵸?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음악은 또 달리 들립니다. 아까 해리 벨라폰테의 음성에 무척 반가워하시면서 반응해 주셨는데 제가 뒤늦게 이름을 봤네요. 김재명님, 반갑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19세기는 악보 출판과 연주 문화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시대였습니다. 작곡가의 수 자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던 시대였는데요. 뭐 우리가 오늘날 기억하는 작곡가들은 슈베르트, 슈만, 브람스나 베르디, 바그너 같은 거장들이죠. 하지만 19세기 음악계는 지금보다 훨씬 넓었고 경쟁도 치열해서 오히려 생전에는 지금의 거장들보다 더 큰 인기를 누렸던 작곡가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빈에서 성악교육자와 작곡가로 명성을 누렸지만 지금은 데 또르나 미오 베네 같은 몇몇 성악곡으로만 알려져 있는 오스트리아 작곡가 하이니 프로흐, 오페라 마르타로 유럽 전역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지금은 공연이 크게 줄어든 독일 작곡가 프리드리 폰 플로터, 당대 오페레타의 스타 작곡가였으나 지금은 일부 서곡만 자주 연주되는 오스트리아 작곡가 카를 밀레커와 프란츠 폰 주페. 이들은 19세기, 그리고 사후보다 생전에 더 유명했던 작곡가들이죠. 이렇게 된 이유는 단지 작곡가의 수가 많았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클래식 명곡이라고 불리는 작품들만 레파토리에 남게 됐고, 그 결과 한때는 그

큰 인기를 누렸지만 후대 기준에서 혁신성이 부족하거나 시대적 취향에 지나치게 묶여있던 작곡가들의 작품은 자연스럽게 잊혀졌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음악계에는 한때는 스타였지만 오늘날에는 이름조차 낯선 작곡가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때 명성을 떨쳤으나 금세 잊힌 가곡 작곡가 가운데 자신보다 아리아와 변주가 살아남아 오늘날까지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게 만드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하인리 프로흐. 우리에게 프로흐의 이름을 기억하게 해주는 아리아와 변주는 독일어로 이 그리움은 어디서 오는가? 보에어 디제스 제넨. 이탈리아어로는 오 돌아와주어 나의 사랑이여 데 또르나 미오 베네로 불리는 곡인데 이 노래는 작자 미상의 이탈리아어 사랑시에 프로흐가 독일어 텍스트를 붙였고요. 두 개의 언어 버전으로 출판한 주제와 변주곡입니다. 오 돌아와주어 나의 사랑이여 내 다정한 연인이여 가엾은 이 마음의 고통에 잠시라도 쉼을 주소서. 그대 때문에 이 가슴은 더 이상 평화를 누리지 못하니 오직 그대와 함께할 때만 나의 사랑이여 행복할 수 있으리. 오늘날 프로흐의 이름을 기억하게 해주는 아리아와 변주곡 오 돌아와주오 나의 사랑이여입니다.

하인리 프로흐의 돌아와줘 그대, 작품 번호 164, 소프라노 나탈리 데세, 미카엘 쉔반트가 지휘하는 베를린 교향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오페라는 잊혔지만 이 아리아는 잊을 수가 없죠. 프리드리 폰 플로터의 오페라 마르타 중에서 마파리 뜻 아모르, 꿈과 같이 오늘 끝곡으로 골랐습니다. 테너 유시 비올링이 부릅니다.

뮤시 비올링의 음성에 박수를 치고 싶어지네요. 프레드리 폰 블로터의 오페라 마르타 중에서 꿈과 같이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내일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아나운서 홍소연이었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지상에서 올려다보는 구름은 참 매력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통과하는 구름, 창밖으로 보이는 폭신한 이불 같은 구름은 더 매력적이죠. 거기 있지만 손에 잡히지 않는 구름, 하늘과 땅 사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자유로운 형태, 있으면서도 없고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고 한없이 약해 보이지만 때론 태풍을 품을 만큼 강한 구름은 먼 옛날 신화의 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것도 있죠. 가상의 공간에 파일과 자료를 구름처럼 띄워놓고 어디에서든 불러서 쓸 수 있는 기능을 말하는데, 첨단의 기능에 붙여둔 구름이라는 이름도 무척 정겹지요. 맑은 날의 뭉게구름도, 비오는 날의 먹구름도 친구로 삼으면서 구름처럼 자유롭게, 구름처럼 여유롭게, 구름처럼 홀가분하게 그녀의 저녁을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6월 26일 금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 그리고 두 번째 곡 모두 구름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루도비코 에이나우디의 누볼레 비앙케 흰 구름이라는 곡이었죠. 이 곡을 오늘은 네덜란드, 한국계 네덜란드 하피스트입니다. 라비니아 메이어의 하프 솔로 연주로 들으셨고요. 이어드린 곡은 먹구름이었어요.

우쿤이라는 곡이었는데요. 호주의 원주민 가수죠. 구르물의 노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KBS 콩을 통해서 청취하면서 보내실 수 있고요. 또 문자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샵9310인데요.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허윤정의 첼로 그리고 박종훈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박종훈이 작곡한 곡인데요. 보사노바 리듬의 연주 첼로 블라썸 들어보시죠.

페리코모의 노래로 익숙한 곡이죠. 파파 러브스 맘보 했습니다. 이 곡을 오늘은 일본의 가수 카오루 나카소네의 목소리로 들으셨고요. 그 전에는 박종훈이 작곡한 첼로 블라썸. 이 곡은 허윤정의 첼로, 박종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4357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입니다. 아, 언제라도 좋으니 이 노래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깐소네를 정하셨는데 이탈리아의 록밴드죠. 일 로베시오 델라 메달리아, 그냥 RDM 또는 RDM이라는 이니셜로 더 익숙한 팀이죠. 루이스 바칼로프가 프로듀서로 함께 했던 팀인데요. 그들이 노래하는 라미아 무지카, 나의 음악, 그들의 대표곡이죠. 들어보시죠.

두 곡의 이탈리아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안나 옥사의 노래였어요. 그 허스키 보이스로 아주 강렬하게 노래하는 가수죠. 안나 옥사가 노래한 사랑이 태어날 때 Quando nasce un amore라는 곡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는 Il rovescio della medaglia, 메달의 뒷면, 동전의 뒷면이라는 의미의 또는 RDM이라는 이니셜로 많이 기억하는 이탈리아 록밴드의 노래 La mia musica, 나의 음악이었습니다. 0457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정하신 곡입니다. 며칠 전에 문자로 보내온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이야기였죠. 음악 수행평가에서 열심히 외워서 어떤 악기가 나오는지 다 맞췄다고 자랑했던 그 귀여운 사연 전해드렸는데요. 그때 신청했던 그 음악 오늘 함께 들어보죠. 베토벤의 칠중주의 1악장으로 시험을 봤다고 했는데 오늘은 좀 더 귀여운 주제가 나오는 3악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베토벤의 칠중주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20 가운데 총 6개의 악장 가운데 3악장 주제와 변주입니다. 이 칠중주에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바스 그리고 클라리넷, 호른, 바슨 이렇게 관악기들이 함께한 칠중주입니다. 오늘은 70-80년대 독일에서 활동했던 실레악 앙상블 베를리너 솔리스텐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베토벤의 7중주 E플랫장조 작품 번호 20 가운데 3악장 주제와 변주였습니다. 4대의 현악기와 3대의 관악기가 함께한 7중주였어요. 베를리너 솔리스텐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을 위한 선물, 음반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클래식 피아니스트가 연주한 지브리 애니메이션 명곡집 지브리 무비스 피아노 인 더 스카이 LP입니다. 예쁜 하늘색 컬러 LP에 이웃집 토토로, 붉은 돼지,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비롯한 주옥 같은 히사이 시조의 음악 14곡이 담겨 있는데요. 2010년 16회 쇼팽 국제 콩쿠르에서 3위에 입상하기도 했던 프랑스 출신의 클래식 피아니스트 기욤 마송이 연주합니다. 천장 한정판 LP 지브리 무비스 피아노 인 더 스카이 앨범을 우리 청취자 다섯 분께 선물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 선물방의 이벤트 신청 게시판에 오셔서 신청의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선물방의 당첨자 확인란을 통해서 공지하겠습니다. 이번 선물에 들어있지 않지만 네, 히사이 시조의 애니메이션 음악 한 곡 전해드리죠. 벼랑 위의 포뇨, Ponyo on the Cliff by the Sea. 이 곡을 오늘은 프랑스 출신의 재즈 가수, 일본에서 인기가 참 많습니다. 클레멍틴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음악 애호가 중에는 전 세계 공연장에 실시간 공연 예정표를 펼쳐본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베를린에선 어떤 공연이 열릴까? 뉴욕과 파리에선 또 어떤 공연이 열릴까? 런던의 여러 공연장엔 어떤 연주자들이 준비하고 있을까? 지구본을 돌려보던 어린 시절처럼 그런 재미를 느껴볼 수 있겠죠. 런던의 하이드파크 동쪽 옥스퍼드 스트리트 역에서 두 블록 떨어진 곳에는 작고 유서 깊은 공연장 위그모어 홀이 있습니다. 로열 알버트 홀처럼 웅장한 공연장은 아니지만 연주자의 숨소리까지 음악이 되는 위그모어 홀의 공연엔 특별한 감동이 있죠. 125년의 역사를 가진 위그모어 홀은 550석 정도 규모의 콘서트 홀입니다. 와인색 의자로 채워진 객석은 요즘 지어지는 공연장의 화려함이나 편리함과는 거리가 있지만 바로 그 점이 더 매력적이죠. 위그모어 홀 무대에서 가장 멋진 건 연주자가 등장하는 문입니다. 마치 연극 무대의 세트 같은 문이 오른쪽과 왼쪽에 하나씩 있는데 연주자가 마치 자기 방의 문을 열고 들어서듯 무대로 나오면 다른 어떤 공연장보다도 친근한 분위기가 만들어지죠. 위그모어 홀은 그랜드 피아노 한 대 놓으면 딱 적당한 규모여서 성악가나 독주자, 실내악을 위한 최고의 공연장으로 꼽힙니다. 피아니스트의 손가락이 어떻게 건반 위를 춤추는지, 삼중주나 사중주를 연주하는 실내악단이 어떻게 연주를 조율하는지 많은 것을 섬세하게 보고 느낄 수 있죠. 아르투르 루벤슈타인이 마지막 무대로 이곳을 고집했던 이유도 알 것 같고, 벤자민 브리튼이 이 공연장에서 수많은 곡을 초연한 것도 어쩐지 당연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2023년 1월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런던 데뷔 무대로 위그모어 홀을 택한 것도 참 멋진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데뷔 무대에서 임윤찬은 존 다울랜드가 작곡하고 윌리엄 버드가 편곡한 파바나 라크림의 눈물의 파바네를 연주했죠. 16세기 말 엘리자베스 1세 시대의 영국을 뒤흔들었던 히트곡, 음악의 역사에서 멜랑콜리를 가장 아름다운 미학으로 끌어올린 작품으로 꼽히는 파바나 라크림에는 런던의 이 작고도 위대한 연주홀에 또 런던의 청중들에게 선물하는 가장 멋진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공연장을 선택하는가, 어떤 공연장을 특별히 사랑하는가, 연주자의 선택을 보면 그 연주자의 예술과 철학이 보이기도 하죠. 임윤찬과 위그모홀은 최고의 조합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550석 규모의 공연장이 125년의 역사를 지켜왔다는 건 공간도 특별하고 공연도 충만함을 준다는 의미겠죠. 놀랍게도 위그모어홀에서는 1년에 500회 넘는 공연이 열리고 모든 공연이 기획공연이라고 하네요. 위그모어홀에는 엄숙한 정장을 차려입은 청중보다 퇴근길에 음악을 들으러 온 것처럼 보이는 청중이 더 많다고 하죠. 저녁 식사로 음악을 들으러 온 청중들, 정말 멋지죠. 그런 마음에 화답하듯 위그모어홀에서는 35살 미만이면 5파운드의 공연 티켓을 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위그모어홀의 매력 중에는 인터미션 이벤트도 있죠. 인터미션이 시작되면 청중들은 우르르 지하로 내려가서 수많은 연주자의 초상화가 걸린 공간에서 와인이나 샴페인을 마신다고 하네요. 언젠가 그런 저녁을 보낼 수 있다면 무척 행복할 것 같습니다.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런던 위그모어홀에서 연주한 존 다울랜드의 바바나 라크리메, 눈물의 파반네를 들어봤습니다. 이 곡은 존 다울랜드가 류트를 위해서 쓴 곡인데 동시대 음악가 윌리엄 버드가 건반을 위해서 편곡했고 그 편곡을 임윤찬이 피아노로 연주해 주었죠. 이번에는 위그모어홀을 자신의 마지막 무대로 선택했다는 피아니스트 아르투르 루벤슈타인의 연주한 곡 전해드리죠. 쇼팽의 즉흥 환상곡 C샵 단조, 작품 번호 66입니다.

아르투르 루빈슈타인의 피아노 연주로 쇼팽의 즉흥 환상곡 C샵 단조 작품 번호 66 들으셨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래식 FM의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음악을 들려드리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음악이 음악의 세계로 더 깊숙이 여행하기 위한 장르 특집 두 번째 편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보사 파라 보세, 당신을 위한 보사노바인데요. 한여름의 활기와 열기가 가득한 7월, 한국을 대표하는 보사노바 아티스트 나희경과 함께 우리가 잘 몰랐던 보사노바의 구석구석을 탐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나희경의 해설과 함께 보사노바 명곡들을 감상해보고, 7월 16일 목요일에는 나희경과 5인조 보사노바 밴드가 함께하는 스튜디오 콩 라이브도 열립니다. 여름 저녁을 보사노바로 물들일 스튜디오 콩 라이브에는 청취자 여러분도 초대하는데요. 당신을 위한 보사 라이브를 현장에서 듣고 싶은 분은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에 방청 신청 게시판에 신청의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꼭 와야 하는 이유, 함께 오는 분들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적어주신 분들 가운데 약 20분을 초대하겠습니다. 라이브는 7월 16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세상의 모든 음악 방송 시간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요. 방청 신청은 7월 3일 금요일까지만 받겠습니다. 당첨자는 7월 7일 화요일에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헝가리 출신의 가수이자 배우인데요. Eve Boswell의 노래였습니다. It's been a long, long time 이라는 곡이었어요. 원래 빙 크로스비가 불렀던 노래인데 2차 세계대전 말의 히트곡이죠.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을 환영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Night Lights였어요. 이 곡은 제리 멀리건 6중주단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산타나의 곡입니다. 카를로스 산타나가 이끄는 미국의 라틴 블루스 록밴드죠. 산타나의 Love is You라는 연주곡입니다. 카를로스 산타나와 건반 연주자인 멤버 체스터 톰슨이 함께 작곡한 곡입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I Can See Clearly Now 였어요. 원곡 조니 내시의 원곡으로 기억하실까요? 아니면 자메이카의 레게 뮤지션 지미 클리프의 버전으로 많이 기억하실까요? 영화 쿨러닝에서는 지미 클리프의 노래가 아주 인상적으로 쓰였었죠. I Can See Clearly Now 이 곡을 오늘은 미국의 피아니스트 시몬 디나스틴 그리고 미국의 가수인 티프트 메리트의 연주와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로드 크리에이터의 킹스턴 타운이었어요. 1970년에 발표한 곡이죠. UB40의 리메이크 버전도 많은 사랑을 받았죠. 킹스턴 타운 로드 크리에이터였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 산타나의 Love is You 연주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벨기에 출신의 기타리스트 프란시스 고야의 연주인데요. 엔리코 토셀리의 세레나데 작품 번호 6을 편곡해서 연주한 곡입니다. 칸타빌레 for an angel, 천사를 위한 칸타빌레입니다.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번호 77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였습니다. 다비드 오스트라흐의 바이올린, 조지 쉐리 지휘한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그전에는 에니코 토셀리의 세레나데를 프란시스코 오야가 기타로 연주해 주었죠. 어느 천사를 위한 칸타빌레, 칸타빌레 for an angel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아프리카의 세네갈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이스마일 로의 노래인데요. 그가 작사, 작곡하고 노래한 아프리카여 단결하라, 샤무 아프리카 들어보시죠.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쓴 브라질 작가 바스콘셀로스는 제제라는 귀여운 소년을 우리 앞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로맹가리가 에밀 아자르라는 필명으로 썼던 자기 앞에 생과 더불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는 작품이죠. 바스콘셀로스는 부모님과 함께 살 형편이 되지 않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친척집을 전전하며 보냈습니다. 성장한 뒤에는 권투선수의 트레이너, 바나나 농장 인부, 어부, 그리고 모델과 배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업을 경험했죠. 한때 브라질의 유명한 탐험가인 빌라스 보아스 형제의 아마존 탐사대에 합류해서 원주민들과 함께 생활한 적도 있는데 원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처절하게 투쟁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바스콘셀로스는 처음으로 글을 쓸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글을 잘 써서도 아니고 글을 써서 자신의 명성을 높이려는 것

것도 아니었고 다만 기록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삶,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질 역사의 슬픔을 위해서 그는 펜을 들었다고 합니다. 착실한 문학 수업을 받을 기회도 없었던 그는 오로지 현실에서의 경험과 성찰을 문학의 토대로 삼았죠. 작가가 되기로 결심한 과정이 남달랐던 것처럼 바스콘셀로스가 글을 쓰는 방식도 참 독특했다고 하죠. 언젠가는 브라질의 작가들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 내내 바스콘셀로스는 구석에 앉아서 글을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디에서라도 글을 쓸 수 있어야 작가라고 생각한다는 그의 작업 방식을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랫동안 구상하고 빠른 시간 동안 폭풍처럼 쓰는 것이 바스콘셀로스의 글쓰기 방식이라고 합니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집필할 때도 그랬다고 하죠. 작품을 쓰기 시작해서 타이핑을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2일. 하지만 작품을 구상하고 펜을 들기까지 거의 20년이 걸렸다고 바스콘셀로스는 말합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구축한 이야기를 단숨에 써내는 바스콘셀로스의 글쓰기가 마치 에스프레소 커피를 추출하는 과정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에서 제제에게 인생을 알려주던 뽀르뚜가 아저씨의 모습에는 누구보다 절박한 체험으로 삶을 다져온 바스콘셀로스의 모습이 녹아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맑은 소년이 그리울 때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꺼내 펼쳐보곤 했는데 앞으론 치열한 삶의 모습이 그리울 때도 바스콘셀로스의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꺼내봐야겠다 생각해봅니다.

오늘 저녁의 쉼표 하나에서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쓴 바스콘셀로스의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헨델의 오페라 세르세 가운데 그리운 나무 그늘이여를 존 조지아디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오늘 끝곡 챗 애트킨스의 기타 연주 에스트레이타입니다.

애틀킨스의 기타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해진 작가 김미라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 명금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 명금반 이번 주 특집 진행하고 있습니다. 베토벤의 후기 현악사중주 전곡감상 시리즈인데요. 오늘 그 마지막 순서가 됩니다. 베토벤의 현악사중주 16번의 부장초 작품 번호 135 타카치 사중주단의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요하네스 브람스의 교향곡 4번 2단조 작품 번호 98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지휘하는 미너 필하모니코의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은주 명음반 오늘 첫 곡입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첼로와 바소 콘티노를 위한 소나타 1번 B플랫 장조 안너 빌스마의 첼로 딕 코스터 헤르만 회바테의 첼로 안소니 우드로우의 비올로네 구스타프 레오나르트의 합시코드 연주입니다.

명인조명음반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첼로와 바소 콘티노를 위한 소나타 1번 B플랫 장조, 안너 빌스마의 첼로, 닉 코스터, 헤르만 회바트의 첼로, 안토니 우드로우의 비올로네, 구스타프 레오나르트의 합시코드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브람스의 교향곡 4번입니다. 뭐 숱한 명연들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 연주로 돌아오게 됩니다. 스테레오라는 좋은 음질 감안하면요. 요하네스 브람스의 교향곡 4번 2단조 작품번호 98,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지휘하는 비너 필하모니카의 연주입니다.

보통 부자지간이 모두 같은 업종에 종사를 하면 아버지가 대가일 경우 자식은 그 그늘에 가려서 헤어나오기가 힘들죠. 이 루돌프 제르킨과 피터 제르킨의 관계처럼요. 하지만 이 경우는 좀 다릅니다. 카를스 클라이버는 에리 클라이버라는 거장이 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팽팽한 긴장감이 맴도는 몇 안 되는 그의 음반 가운데 대표적인 음반이었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교향곡 4번 2단조 작품 번호 98 카를로스 클라이브가 주의하는 비너 필하모니코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특집으로 넘어갑니다. 베토벤 후기 현악사중주 전곡감상 시리즈 오늘 그 마지막 순서 현악사중주 16번 F장조 작품 번호 135 전해드립니다. 베토벤한테는 조카가 있었죠. 칼을 여러 가지로 속을 썩이지만 베토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은 후에 군인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죠. 베토벤이 여러 가지로 힘을 쓴 덕분에 카를은 희망대로 군대 근무를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12월 말 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돌아오면서 추위에 시달린 탓인지 베토벤의 건강은 악화됩니다. 카를이 군대에 간 다음 날인 1월 3일 변호사 바흐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곡된 이 곡은 베토벤 만년의 어떤 해탈에 이른 심정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품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죠. 이 곡에서 보이는 수수께끼 같은 특징, 여러 가지 추측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곡은 후기의 여러 사중주 곡 가운데서 가장 규모가 작고 악장수도 다시 4악장으로 되어 있고요. 각 악장은 아주 간결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둘째로 다른 후기 작품에서는 볼 수 없는 이상할 정도로 해방적인 어떤 밝은 분위기, 또 투명한 그런 부분들, 이런 분위기가 1, 2, 4악장을 지배하고 있죠. 3악장만 정반대로 베토벤 만년 특유의 어떤 정신적인 부분이 강조된 중후함을 보여주고 있어서 현저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4악장에는 Der Schuberfassene Entschluss, 힘들게 내린 결심이라고 이상한 표제가 붙어 있고요. 또 그 유명한 Muss es sein, 그래야만 할까, Es muss sein, 그래야만 한다 라는 어떤 불가해한 동기가 쓰여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 건지가 이 작품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뭐 여러 가지 설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진정한 이유는 베토벤만이 알 수 있겠죠. 이걸 일상생활에서 가정부에 급료를 주어야 하는 문제에 대한 문답이라고 하는 그런 약간 우스운 설이 있는가 하면 또 신비한 그런 신비주의적인 해설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듯한 것들도 있지만 이런 것은 뭐 진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악의 없는 장난일 수도 있고 심각한 수수께끼인지도 모르죠. 이런 본질적인 특색과 외면적인 특색이 이 곡을 다양하게 평가하게 합니다. 베커는 이 곡을 에필로그적인 성격이 지닌 희귀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토벤 최후의 작품이 마지막 현악사중주가 이렇게 간명한 구조로 끝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현악사중주 16번 F장조 작품번호 135 타카치 사중주단의 연주입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현악 4중주 16번의 부장조 작품 번호 135 타카치 4중주단의 연주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토벤의 현악 4중주 후기 현악 4중주 전곡 감상 시리즈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후기 현악 4중주에 다가가는 그런 첫걸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후반부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4번입니다. G단조 작품 번호 40 타마슈 마사리의 피아노 요리 아르노비치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의 연주입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4번 G단조 작품번호 40 타마슈 바사리의 피아노 유리 아르노비치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명인 명반 오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뷔페 좋아하시나요? 그런데 여기선 조금씩 맛만 보겠다고 가져와도 금세 배가 차오릅니다. 결국엔 남은 메뉴를 모두 맛볼 수 없고 좋아하는 음식도 제대로 즐길 수 없게 되죠. 많이 가지는 것만이 욕심은 아닙니다. 조금이니까, 작으니까 괜찮다면서 어느 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 또한 욕심이 됩니다. 때론 비워두는 것만큼 온전히 채우는 일이 중요할지 모르겠어요. 심영섭 작곡 만월, 성보나의 가야금, 천성대의 피리, 최태영의 해금과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심영섭 작곡의 만월, 성분화의 가야금과 천성대의 피리, 최태영의 해금과 여러분의 연주로 오늘 첫 곡 함께 하셨습니다. 하루도 마음도 사실 조금은 비워둘 공간이 필요하죠. 그 빈자리를 채워줄 음악, 계속해서 국악의 향기가 오늘 준비해 두겠습니다.

탁한 물이 넘실대면 곧 모습을 감추고 잔잔하게 물결이 흐를 때면 비로소 모습이 드러나네. 어여쁘다. 이렇게 치고받는 물결 속에서도 천고의 반타석은 구르거나 기울지도 않았네. 조선시대 이황의 문집 도산 자병에 있는 시 반타석이었습니다. 도산 자병엔 퇴계 이황이 도산서원에 있을 때 주변 풍경을 보고 지은 시가 담겨 있습니다. 반타석은 구불구불한 모양을 가진 바위인데요. 이황의 또 다른 글 도산기엔 이렇게 설명돼 있습니다. 편편하진 않은데 배를 메워두고 술잔을 돌릴만하다. 이황은 이런 반타석을 어여쁘다고 했습니다. 물이 혼탁할 땐 모습을 숨겼다가 고요해지면 드러나기 때문인데요. 자신도 그런 물과 같은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반타석 시를 통해 나타낸 겁니다. 율조 순정악의 연주로 현금 회상의 상령산 함께 하시죠.

창문 속에서도 모습을 잃지 않는 반타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품격을 떠올리게 하는 음악, 율조 순정학의 연주로 현금회상 상령산 함께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남창가곡 평주 초수대엽 동창희, 박문규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남창가구 평주 초수대엽 동창이 박문규의 목소리였습니다. 다음은 산조합주 국립남도국악원 연주단의 연주입니다.

근데 새로 만들어진 신민요 가운데 휘요능청이 있습니다. 가사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단오노래라고도 하는데요. 사설은 이런 후렴구로 시작합니다. 휘어능청 버들까지 저가지를 툭툭 차라. 버들까지가 휘늘어진 시절을 뜻하는데요. 찬다는 건 이런 걸 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굴러 앞이 솟고 두 번 굴러 뒤가 솟아 허공 중천 높이 뜨니 청산 녹수가 발 아래라. 그네를 타는 풍경이죠. 발을 구를수록 허공으로 높이 떠서 푸른 산과 물이 모두 발 아래에 머무는 것 같습니다. 민요 휘어능청 이어지는 사설엔 5월 단오날이 천중가절이라고 하는데요. 천중가절은 좋은 명절이란 뜻으로 단오를 달리 이르는 말입니다. 또 이런 사설이 있습니다. 휘어능청 버들까지 청실홍실 그네 메고 인과 나와 올라뛰니 떨어질까 염려로다. 우리나라 세시 풍속을 기록한 조선시대 문헌 동국세시기엔 남녀가 함께 그네를 탔던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요 휘어능청은 중간에 장단이 바뀌면서 빠르게 부르는데요. 여기엔 이런 사설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 훨씬 멀고 어찌 보면 가까운 듯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양은 신선 선녀가 하강일세. 옷깃을 흩날리면서 그네를 타는 모습이 신비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럼 신민요 휘어능청을 김소희와 여러분의 소리로 들어보시죠.

신민유 휘어능청 자진휘어능청 김수희와 여러분의 소리였습니다. 이어서 지석이 작곡한 풍경 서은의 소금과 김경미의 가야금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지석 작곡의 풍경, 서운의 소금과 김경미의 가야금, 그리고 여러분의 연주가 함께 전해졌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의 딱 절반에 있는 6월을 마무리하는 주말이 찾아왔습니다. 무엇을 채우고 또 비울지 생각하면서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시간 보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판소리 황예리와 재즈 피아니스트 배가영이 만나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우고자 만든 팀 오주하의 연주와 노래 준비했습니다. 더위 유의해 주세요.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 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오늘 아침은 비발디의 곡으로 시작합니다. 오페라 주스티노 리옹번호 716 중에서 자연이 주는 온화한 축복을 노래하는 우리에게 찾아온 아름다운 안식이어 준비했습니다. 카운터 테너 필립 자루스키가 노래하고요. 장 크리스토프 스피노지가 지휘하는 앙상블 마테우스가 함께합니다.

카운터 테너 필립 자루스키의 음성으로 오늘 새 아침의 클래식 문을 열었습니다. 비발디의 오페라 주스티노 리용번호 716 중에서 우리에게 찾아온 아름다운 안식이여였습니다. 함께한 연주단체는 장 크리스토프 스피노지가 지휘하는 앙상블 마테우스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엔 바로크 시대의 호른음악 함께 만나보시죠. 요한 게오르크 렐리히의 호른 협주곡 15번 디장주입니다. 1악장 알레그로 마눔 몰토, 2악장 스틸리아노, 3악장 알레그로 템포 디 미뉴에토까지 베리터구엘의 호른, 존 컨스터블의 합시코드, 이오나 브라운이 이끄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가 함께 연주합니다.

요한 기오르크 렐리기의 호른 협주곡 15번 디장조 전악장 전해드렸습니다. 베리 터웰의 호른, 존 컨스터블의 합시코드, 이오나 브라운이 이끄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감상하실 음악은 칼필리 웬마누엘 바흐의 건반곡인데요. 아리오소 C장조를 주제로 한 9개의 변주곡, 부트캠 번호 118의 10번입니다. 마르크 앙드레 아몰랭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만나보시죠.

칼 필립 엠마누엘 바흐의 건반곡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아리오소 시장조를 주제로 한 9개의 변주곡, 부트캠 번호 118의 10번이었는데요. 피아노 연주에는 마르크 앙드레 아몰랭이었습니다.

6월 27일 토요일 아침 새아침의 클래식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핸델의 바이올린 소나타 F장조 핸델 작품 번호 370번 함께 감상하시죠. 아다시오, 알레그로, 라르고, 알레그로의 전악장이고요. 앙상블 빈티지 퀄린이 연주합니다.

앙상블 빈티지 퀄린의 연주로 핸델의 바이올린 소나타 F장조, 핸델 작품 번호 370 전악장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18세기 독일 음악가 요한 비레름 헤어텔의 두 대 바순과 현 바소 콘테누를 위한 심포니아 B플랫 장조입니다. 1악장 심포니아, 2악장 플레장토리, 3악장 에올라르고, 4악장 미뉴의 트리오까지 도미니키퍼가 이끄는 바르크 오케스트라 카프리치오가 연주합니다.

18세기 독일 음악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요한 비레름 헤오텔의 두 대의 바순과 현, 바소 콘티누를 위한 심포니아 B플랫 장조 전악장을 도미니 키퍼가 이끄는 카프리치오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새 아침의 클래식, 오늘은 장 필립 라모의 곡으로 마칩니다. 1741년에 발표한 연주회용 클라브생 작품집의 콩세르 4번 중에서 라 판토마임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캐서린 맥킨토시의 바이올린, 로렌스 드레이퍼스의 비올라 다 감바, 캐틸 하이상드의 합시코드 연주입니다.

장필리 라모엘라 판토마임 오늘 새아침의 클래식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바이올린 연주에는 캐서린 맥킨토시, 비올라다간바 연주에는 로렌스 드레이퍼스, 합시코드 연주에는 캐틀 하이상드였습니다. 휴일 편안하게 보내세요.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연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오랜 세월을 정막 속에 살다가 기적처럼 세상의 소리를 다시 듣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 그가 다급히 지인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들떠 묻습니다. 참새가 짹짹짹 하고 오나? 갑작스러웠지만 전화를 받은 사람은 그가 느꼈을 낯선 경이로움을 알아채고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참새가 짹짹짹 하고 울지.

전화를 건 사람은 신나서 계속 말했습니다. 아침에 시끄러웠겠어. 마당에 참새들이 짹짹짹 하고 우는데 노랫소리보다 아름답네. 토요일 아침입니다. 어떤 소리에 눈 뜨셨나요? 이 아침을 깨우는 아름다운 소리만큼 근사한 음악으로 2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오펜바흐의 오페라 호프만 이야기 중에서 인형의 노래, 소사나무 숲속의 새들, 소프라노 나탈리드스의 음성, 패트릭 프루날리에가 지휘하는 몬테카를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의 팬과 함께 아나운서 이재후입니다. 6월 27일 토요일 아침 첫 곡이었습니다. 요즘 아침 새소리 듣기 참 좋습니다. 주변의 좋은 것들 귀 기울여 느끼고 흐뭇해하면서 또 누리면서 오늘 토요일 아침 맞으면 좋겠습니다. 차이콥스키 잠자는 공주 중에서 왈츠 앙드레 프레빈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두 곡 이어들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길버트 빈터의 포르투갈식 파티였습니다. 로널드 코프까지 위한 뉴런던 오케스트라 연주, 앞서선 차이콥스키 잠자는 공주 중에서 왈츠, 앙드레 프레비니지 위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그리그 바이올린 소나타 3번 C단조 작품으로 45번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몰토 에드 아파시오나토, 2악장 알레그레토 에스프레시보 알라 로만차, 오기스트랭 듀메이의 바이올린과 마리아 조앙 피레스 피아노 연주입니다.

그리그 바이올린 소나타 3번 C단조 작품번호 45번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몰토에다 아파시오나토 2악장 알레그레토 에스프레시보 알레로만차

오귀스탱 딤의 바이올린과 마리아 주랑피레스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6월 27일 토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 듣고 계십니다. 토요일 여유있게 전곡 다 듣는 다만 말없이 감상하소서 코너가 있습니다. 오늘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호른 협주곡 1번 준비했습니다. 18살 아들 슈트라우스가 당시 유럽 최고의 호른 연주자였던 아버지를 위해 쓴 이 곡 전체 세 악장 모두 다 듣습니다. 그런데 왜 헌정을 받고 아버지는 직접 초연을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도 찾아보겠습니다. 잠시 뒤 8시경 다만 말없이 감상하소서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이름은 출발 FM과 함께입니다. 우리 출발 FM과 함께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PC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방송도 듣고 참여도 할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홈페이지 사용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G장조 바흐 작품으로 1007번 중에서 프렐류드, 쿠랑트, 미뉴엣, 지그 이렇게 네 곡 듣겠습니다. 무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 첼로 연주입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G장조, 바흐 작품으로 1007번 중에서 프렐류드와 쿠랑트, 미뉴엣, 지그 이렇게 네 곡 들었습니다. 무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 첼로 연주였습니다. 김재란 씨, 여수 바닷가에서 듣는 출발의 팬과 함께 아름답습니다. 음악은 어디에서나 사랑이네요. 여수에 가셨군요. 여수 참 아름답죠. 바닷가 선소도 좋고 조금 더 가면 거문도도 좋고, 여수의 그 여자가 고울 여자 이름부터 예쁩니다. 고운 바다, 여수에서 더 아름다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랭마레, 파리 성 주누비에브 성당의 종소리, 파비오 비온디의 바이올린과

마랭마레 파리 성 주누비에브 성당의 종소리 파비오 비온디의 바이올린 조로디사발의 베이스 비올라 다감바 비에랑타의 하프시코드 롤프 리슬레반드 테오르브 연주였습니다. 7733 쓰는 분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바이올린 레슨을 받는 일하는 엄마입니다. 늦잠 자고 싶은 아침이지만 오늘부터 배울 타이스의 명상곡 악보 뽑아서 가는데 설렙니다. 아, 그 일이 그렇게 설레는 일이군요. 7733 쓰는 분께 참 좋으시겠습니다. 1년이 52주인데 1년 365일 중에 52번 52일이 설레는 이런 일이라니, 그런 일이 기다리고 있다니 참 좋으시겠습니다. 생각해봅니다. 1년에 52번을 과연 설렐 수 있을까? 악기를 배워봐. 7733 쓰는 분 덕분에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나에게 설레는 일이란. 이 방송 듣고 있는 분들도 한번쯤 생각해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세상이 더 설레는 일들로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슈만의 꽃의 곡 블루멘슈티크 작품번호 19번입니다. 안드라스 슈프 피아노 연주입니다.

슈만, 블루멘슈티크, 작품번호 19번, 안드라스 쉬프,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9423 질문입니다. 충전을 위해서 1박 2일 땅끝마을 해남 다녀왔습니다. 수국도 좋았고 땅끝마을 전망대에서 바다도 보고 전복도 사와서 몸도 마음도 충전을 하니 다시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전복 사오셨어요? 와, 해남에서. 요즘에 전복이 철인데요. 프라이팬에 버터를 싹 두르고 그 위에 전복을 이렇게 얇게 썰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싸구려 위스키 한 잔 얼음에 딱 넣어서 이 전복과 함께 아 완충 완전 충전입니다. 9423 쓰는 분 충전의 땅 땅끝마을 해남 잘하셨습니다. 6월 27일 토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의 팬과 함께 듣고 계십니다.

다만 말없이 감상하소서. 토요일엔 전악장을 듣습니다. 다만 말없이 감상하소서. 오늘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호른 협주곡 1번 준비했습니다. 금관악기 호른 하면 떠오르는 음악인 부자가 있습니다. 독일의 근대 작곡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그리고 그의 아버지 프란츠 슈트라우스입니다. 먼저 아버지 프란츠는 대단한 음악가였습니다. 뮌헨 음악원 교수이자 궁정 연주자, 당대 최고의 호르니스트였습니다. 그가 첫 번째 아내와 사별하고 10년이 더 지난 뒤 재혼해서 얻은 귀한 아들이 바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입니다. 어린 리하르트에겐 아버지가 연주하는 공연장과 오페라 극장이 놀이터였고, 아버지가 집에서 연습하는 호른 소리가 자장가였습니다. 어머니 요제피나는 회상했습니다. 아이는 호른 소리를 들으면 방긋 웃었지만 바이올린 소리엔 자지러지게 울곤 했다. 1882년 18살 리하르트는 60살 아버지를 위해 호른 협주곡 1번을 작곡했습니다. 그가 뮌헨 대학에 입학해 철학을 전공하며 작곡도 공부하던 때인데, 당시 그가 작곡의 모델로 삼았던 모차르트와 멘델스존을 닮은 단정함이 느껴지는 곡입니다. 그런데 기교에 있어선 연주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줬기 때문에 아버지 프란츠는 자신이 직접 연주하지 않고 젊은 지혜자에게 이 곡의 초연을 부탁했습니다. 동시에 아버지를 등에 업고 성공했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더해져 프란츠는 아들의 곡을 공식적 무대에선 연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리하르트는 다른 연주자들과 이 곡을 유럽 여러 도시에 선보였고, 처음 작곡가로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아들이 참 자랑스러웠겠습니다. 이 곡은 전통적인 세 악장 구성의 협주곡입니다. 빠름, 느림, 빠름, 세 악장이 중단 없이 쭉 이어지면서 호른의 당차고 활기찬 모습부터 선율적이고 포근한 매력을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호르니스트의 무대에서 자주 연주되며 사랑받고 있습니다. 18살 아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60살 아버지를 위해 작곡한 곡 호른 협주곡 1번 전악장, 지금부터 다만 말없이 듣습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오른협 조곡 1번, E플랫 장조, 작품번호 11번,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안단테, 3악장 알레그로 전곡이었습니다. 헤르만 바우만의 호른과 크루트 마주아가 지휘한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이 곡을 작곡한 지 60년이 더 지난 1942년, 리하르트는 호른협 조곡 2번을 써서 이미 세상을 떠난 아버지에게 바쳤습니다. 작곡가는 어느새 여든을 바라보는 노인이 돼 있었습니다. 토요일 전곡 듣습니다. 다만 말없이 감상하소서. 오늘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호른협 주곡 1번으로 함께했습니다. 뛰어난 호르니스트이자 작곡가였던 아버지의 곡도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 프란츠 슈트라우스의 혼을 위한 녹턴, 작품으로 7번입니다. 루이 필립 마르솔레이의 프렌치 호른과 다비드 잘베르 피아노 연주입니다.

아버지 프란츠 슈트라우스의 호른을 위한 녹탄 작품으로 7번이었습니다. 루이 필리프 마르솔레이의 프렌치 호른과 다비드 잘베르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5566 쓰는 분입니다. 66살, 70살, 초로의 부부입니다. 출발의 팬과 함께를 아침 식탁에서 듣기 위해 라디오를 샀습니다. 그런데 사용설명서의 글자는 작고 디지털로 복잡하게 제작해서 아주 어렵게 주파수를 잡았습니다. 출발의 팬과 함께 들으면서 아침 식사를 하니까 소박한 식탁이 특급 호텔로 변한 것 같아서 갑자기 부자가 된 느낌입니다. 예전에 유럽의 귀족들이 이렇게 밥을 먹었다면서요? 타펠 뮤직, 테이블 뮤직. 5566 쓰는 분께 출발의 팬과 함께가 언제나 즐거운 타펠 뮤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파수 잡기가 어려우셨잖아요. 이제 주파수 어디 바꾸지 마시고. 어려우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5566 쓰는 분, 이렇게 라디오까지 사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풍성하게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슈베르트의 현악 4중조 13번, 도이치번호 804번, 로자문데 중에서 2악장 안단테, 4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모딜리아니 콰르텐 연주로 듣겠습니다.

슈베르트 현악 4중조 13번 도이치번호 804번 로사문데 중에서 2악장 안단테 4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모딜리아니 콰르텟 연주였습니다. 오늘 끝곡이 될 것 같습니다. 모차르트의 레퀴엠 D단조 쾌일번호 626번 중에서 입당송 자비송

모차르트 레퀴엠 D단조 쾌일번호 626번 중에서 입당송 자비송 부속가 중에서 존엄한 왕 눈물의 날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인 글로버가 지휘한 BBC 싱어스와 런던 모차르트 플레이어스 연주였습니다. 6월 27일 토요일 아침 출발의 팬과 함께 작가 김지연, 연출 조정현, 저는 이재우였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윤주입니다. 아이들이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내가 수박 줄까? 그러고선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칠한 수박 그림을 가져다 주죠. 그 모습을 보면서 오래전 화가 이중섭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친구이자 시인인 구상이 아파 누웠는데 너무나 가난했던 나머지